0: 민족마다 자체로 창작한 친근한 멜로디가 있습니다. 여러 민족의 정서를 노래로 느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나라 여러 민족의 다양한 음악을 즐기실 수 있는 민족의 멜로디 코너에서 인사드립니다. 진행을 맡은 이정민입니다.
1: 오늘의 첫 곡으로 몽골족 노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들으실 노래는 착한 어머니입니다.

0: 독서는 무엇일까요?
1: 독서는 진정한 햇살을 마음속에 머물게 하는 것입니다.
0: 독서는 우리들을 진정한 강자로 키워 과감하게 선택과 도전을 마주하게 합니다.
1: 책 속에는 눈앞의 현실뿐만 아니라 시와 같은 아름다운 세계, 먼 미래가 펼쳐집니다.
0: 책 속에는 가장 조용하고 변함없는 벗이 있고 가장 쉽게 다가갈 수 있는 현명한 상담자가 있으며 가장 인내심 있는 선생님이 있습니다.
1: 책을 읽는 것은 거인의 어깨에 올라서서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0: 책을 읽는 것은 삶의 식량을 얻는 것입니다.
1: 우리 함께 책이 선사는 봄빛을 느껴봅시다.
2: 이어 장종 노래입니다. 히말라야.

0: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2: 이어 유글정 노래입니다. 들으실 노래는 사랑.

0: 먹을 걱정, 입을 걱정 없는 너희들이 뭐가 옳애?
1: 아이들의 세상도 결코 한 장의 백지가 아닙니다. 학습 압력, 학우 관계, 가정 모순 모두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2: 엄마, 배가 아픈데요?
1: 몸이 불편하다는 것은 아이들이 우리에게 도움을 청하는 가장 흔한 방식입니다. 몇 마디 나무람 했더니 며칠 동안 사람을 무시하는군.
2: 언제 한번 왜 기분이 안 좋은지 물어본 적 없잖아요.
1: 이는 결코 아이가 까다롭거나 연약해서가 아니라 마음의 병 때문일 수 있습니다. 잘난 척 그만해. 학과마다 1등이어야 진짜 실력이지.
2: 모든 시간을 공부에 돌릴 수밖에 없어요. 1등을 해도 욕을 먹어야 해요.
1: 조용히 대화를 나누는 것도 부모들이 배워야 할 능력입니다.
0: 왜 너만 괴롭히는 거니? 혹시 네 문제가 아니냐?
2: 엄마, 이번만큼은 내 편이 되어주면 안 되나요?
0: 아이들도 항상 즐거운 것은 아닙니다. 그들도 외롭고 우울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면 가장 먼저 손을 내밀어줘야 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 부모님들이 아닐까요? 괜찮아, 괜찮아. 엄마가 함께 해줄게.
1: 자, 아빠와 함께 심리상담 받으러 갈까?

0: 와 너무 멀게 느껴지지 않나요?
1: 아니죠. 바로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2: 일회용 비닐 주머니 필요 없어요. 가방 갖고 왔어요.
1: 비닐 주머니 한 장 적게 사용하면 탄소 배출량이 0.1g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하면 길이 막힐 걱정도 없고 건강에도 좋아 일석이조죠.
1: 매일 자전거를 타면 탄소 배출량 3,200g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실내외 온도 차를 줄이면 온도 균형이 이루어져 감기도 쉽게 걸리지 않습니다.
1: 에어컨 온도를 1도 낮추면 전국적으로 해마다 33억 도의 전기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2: 내가 심은 이 작은 나무가 거목으로 자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1: 나무 한 그루가 1년에 흡수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량은 무려 18.3kg에 달합니다. 친환경 저탄소, 우리 모두의 작은 실천이 필요합니다.
2: 나무가 있어야 산이 있고 대지가 있으며 나가 아름다운 지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 역시 더 나은 세계를 원하시죠?
3: 이어 한종 노래입니다. 군인 본색.

0: 밥 먹을 줄 아시나요?
1: 밥 먹을 줄을 모르는 사람도 있나요?
0: 그게 아니라 식사의 운산사칙, 그걸 알고 있나 말이죠.
1: 밥을 먹는데 무슨 다감승제라니요?
0: 그럼 한번 들어보십시오. 친구들 사이 회식은 정물도 하고 군내 식당에서 식사는 불필요한 접대 자리를 드러내며 가족과 함께하는 집밥은 정성이 가배되고 식사 마지막에 꼭 한 그릇은 피로를 제해준다고 합니다.
1: 아, 재밌는데요?
0: 그렇다면 식사 도구는 뭐로 하시죠?
1: 중국 사람이니 당연히 젓가락이죠.
0: 제 뜻은 공용 젓가락 사용할 줄 아냐 그 말입니다.
1: 공용 젓가락 사용법은 잘 모르겠네요. 집에서나 밖에서나 사용한 적 없어서요.
0: 그렇죠. 바로 공용 젓가락과 건강 운산 사칙을 몰라서 그래요.
1: 그들 사이 무슨 관계가 있다고 그러죠?
0: 큰

0: 관계가 있죠. 공용 젓가락 사용은 책임을 더하고 위험 부담을 감안하며 건강에 동풍을 타고 감염의 우한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1: 맞는 말이네요. 공용 젓가락의 좋은 점 잘 알았습니다.
2: 공용 젓가락 사용의 중요성, 가감성제 꼭 기억해 주세요.
3: 한종 노래 한 곡 더 보내드리겠습니다. 들으실 노래는 장강의 노래.

0: 자연계에서 모든 동물들은 특유의 생존 예술을 갖고 있습니다. 곤충을 먹이로 하는 작은 동물인 천산갑은 맹수의 위협을 자주 받습니다.
1: 온몸의 단단한 비늘은 나를 보호해주는 갑옷입니다.
2: 위기가 곳곳이 도사리고 있는 초원에서 콧불 쏘는 그 어떤 동물도 쉽게 건드릴 수 없는 존재입니다.
3: 나는 날카로운 불로 영지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0: 자유롭게 노니는 상어는 해양의 최상위 포식자입니다.
4: 강대한 등 지느러미는 나의 풍채를 더해줍니다.
2: 동물 생존은 일종의 예술입니다. 이들을 해치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죄행입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공감 오늘 프로 진행을 맡은 김홍아입니다. 네, 어제는 6월 1일 국제 어린이날이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거리와 공원이 한층 더 밝아졌던 하루였는데요. 어린이는 한 가정의 기쁨이자 나라의 미래라고도 하지요. 네, 어린이 명절의 따뜻한 웃음을 마음에 담고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희망과 행복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네, 오늘의 문화공감 프로는 먼저 24 당대보고 학습보도 100가지 문답 특집 49편 무엇 때문에 고수준 과학기술의 자립자강을 서둘러 실현해야 하는가 이 같은 내용으로 보내드린 다음 문화충북형 코너에서는 고승 장자를 소개해드리겠고 라디오로 듣는 세상 코너에서는 고물 속불의 벽화를 보수하는 사람들 이 같은 제목으로 두 지파의 이야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박물관 여행 코너에서는 무한 박물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아래 20차 당대보고 학습보도 100가지 문답 특집 코너부터 펼쳐드리겠습니다.
1: 당 20차 대회는 전당과 전국 여러 민족인민들이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 건설하는 새 노종과 두 번째 100년 분투 목표를 향해 진군하는 관건적인 시각에 열린 중요한 대회입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에서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제기한 새 리념과 새 전략, 새 논단을 긴밀히 둘러싸고 100여 개 문제를 통해 보고의 주요 내용과 핵심 요지를 체계적이고 전면적으로 해석했습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보도 100가지 문답에서 자세한 내용 보내드립니다.

0: 오늘 이 시간에는 무엇 때문에 고수준 과학기술의 자립자강을 소둘로 실현해야 하는가 이 같은 내용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리용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 습금평 청소기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고수준 과학기술의 자립자강을 서둘러 실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습금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주왕이 현재에 립각하고 미래를 지향하면서 대세를 파악해 위험과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신시대 새 장정의 길에서 당의 역사적 사명이 실현되도록 확보하기 위해 내린 중대한 전략적 선택이며 중국 특색의 자주혁신의 길로 확고부당하게 나아가려는 결심과 자신감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으며 신시대 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해 방향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반드시 과학기술은 제1생산력이고 인재는 제1자원이며 혁신은 제1원동력이라는 것을 견지하여 고수준 과학기술의 자립자강이 우리나라에서 현대화를 건설하는 기초적이고 전략적인 버팀목으로서의 중대한 의의에 대해 깊이 인식해야 합니다. 첫째, 고수준 과학기술의 자립자강을 실현하는 것은 국가의 강성과 민족의 부흥을 실현하기 위한 전략적인 기반입니다. 인류 발전사를 살펴보면 혁신은 시종 한 나라, 한 민족이 발전할 수 있는 무궁무진한 원동력이고 생산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관건적인 요소입니다. 오늘날 지난 100년간 겪어보지 못한 전례 없는 세계적인 대변환의 국면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과학기술의 혁신이 하나의 관건적인 변수입니다. 여러 주요 국가들은 모두 과학기술의 혁신을 국제전략게임의 주요한 전장으로 삼고 있어 과학기술 감재 고지를 둘러싼 경쟁이 전례 없이 치열해졌으며 과학기술 혁신이라는 핵심적인 고리를 확실히 잡고 과학기술 혁신이라는 선수를 잘 써야만 기회를 선점하고 우위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18차 당대회 이래 습금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주왕은 과학기술 혁신을 국가 발전 전반에 핵심 위치에 놓고 개혁에 의해 혁신을 추진하고 혁신에 의한 발전을 추진하여 우리나라의 경제실력, 과학기술실력, 종합국력을 새로운 단계로 크게 끌어올렸습니다. 신시대 새 장정의 길에서 시종 자기의 역량에 기초하여 국가와 민족의 발전을 추진해야 하며 고수준 과학기술의 자립자강이 우리나라의 발전 경쟁력과 지속력 강화에 있어서의 결정적 의의를 충분히 인식해야 합니다. 과학기술의 자립자강은 발전 문제인 동시에 생존 문제이기에 고수준 과학기술의 자립자강을 튼튼한 버팀목으로 삼아 민족 부흥의 위협을 지원하는 것은 미래 지향적인 필연적인 선택입니다. 둘째, 고수준 과학기술의 자립자강을 실현하는 것은 위험과 도전에 대처하고 국가 리익을 수호하기 위한 필연적인 선택입니다. 현재 국제 환경이 복잡다단하고 세계 경제가 부진하며 글로벌 산업망과 공급망이 재구축되고 있어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이 가시적으로 늘어나고 반글로벌화, 일방주의, 보호주의 사조가 일어나면서 세계는 불안정한 변혁기에 다시 진입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 사태와 우크라이나 위기가 세계에 미친 영향은 우리에게 고수준 과학기술의 자립자강은 중대한 전략적 의의와 전 국면적 의의를 가지고 있음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고수준 과학기술의 자립자강을 실현하는 것은 질 높은 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수요로서 강대한 과학기술을 버팀목으로 삼으면서 품질 변혁, 효율 변혁, 동력 변혁을 통해 현대화 경제체계의 건설을 추진해야 합니다. 고수준 과학기술의 자립자강을 실현하는 것은 인민의 고품질 생활을 실현하기 위한 수요로서 민생과 관련한 과학기술 혁신 성과를 더 많이 창출해내 발전 불균형, 불충분 문제의 해결을 도와주고 아름다운 생활을 바라는 인민의 소망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고수준 과학기술의 자립자강을 실현해야만 새로운 발전 구도를 구축하고 질 높은 발전을 추진하는 데 새로운 성장 공간, 관건적인 주력점, 주요한 지지체계를 제공해 줄 수 있으며 새로운 발전 리념을 실천하는 질 높은 발전이 혁신에 의한 내포형 성장에 더 많이

0: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호순호 방송 문화 공감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주황이민 방송국 사이트나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중국행 오늘 이 시간에는 소비의 왕도이자 용의 도시인 장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장자의 도시료 역사는 1305년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장자는 소장 소비 부족의 정시 중심지였습니다. 당시 소비 부족의 도령은 지세가 험준한 산마루에 공전을 짓고 그곳을 왕도로 삼았는데 그 건물이 바로 종산 건물의 시작입니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라싸에 도읍을 두면서 소비 부족은 점차 쇠락의 길을 걷게 되었고 소비의 왕도 장자도 잇따라 몰락했습니다. 세월이 흐른 뒤 장자의 할거에 있던 귀족 다진파바가 보방을 자처했고 종산에 호화론 경당을 지으면서 제즈라 약칭되다가 발음이 장자로 변해 오늘날까지 그 명칭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장자 고성은 주변 주요 도시를 오가는 교통 요충지에 위치하고 이로부터 물산이 풍부하여 많은 불교 신도와 상인들이 찾았으며 오래전부터 소장에서 명성을 떨쳐왔습니다. 장자의 랜드마크인 백거사는 건축예술과 조각기법, 그림 품격 등에서 한족의 품격을 흡수하는 동시에 네팔과 카슈미르, 인도 등지의 색채도 가미하여 독특한 품격을 형성한 당시 소장예술의 대표작으로 꼽힙니다. 백거사에는 안팎으로 이름난 하얀 탑이 있는데 이 백탑은 소장의 많은 탑 가운데서도 으뜸으로 꼽힙니다. 탑의 단면이 팔각형이라고 하여 팔각탑이라고 부르는 이 탑은 높이가 30m에 달하며 아름다우면서도 웅장한 자태를 자랑합니다. 100칸이 넘는 불당을 겹겹으로 쌓아 조성한 이 탑은 사원 안에 탑이 있고 탑 안에 사원이 있는 독특한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불당 내부에는 수많은 불상이 모셔져 있는데 그 숫자가 10만 존을 넘는다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백거탑은 백거사 혹은 10만 불탑이라고도 불립니다. 장자에는 또 완전하게 보존된 귀족 장원인 파라 장원도 명물로 꼽힙니다. 소장에서 가장 잘 보존된 노예조 장원인 파라 장원은 소장 12대 장원의 하나로 선정됐습니다. 파라 가문의 권세가 커지면서 파라 장원의 규모도 날로 확대됐으며 오늘날까지 남아있는 건물들은 3층 구조로 경당과 거실, 침실 등 다양한 공간을 갖추고 있습니다. 내부에는 정교한 조각과 화려한 벽화가 즐비하며 많은 사진과 실물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장자는 소비 부족의 왕도라는 영예 외에도 용의 도시라는 명성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장자 중심 산 정상에는 웅장한 성이 하나 있는데 바로 종산 항룡 유적입니다. 19세기 중반 영국군은 중국 동남 연해 지역에서 침략 전쟁을 일으키는 한편 중국 서남 국경을 통해 소장까지 침략했습니다. 1904년 4월 장자를 점령한 영국군은 소장 침략을 위한 전쟁 준비에 나섰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시갓제 지역의 소장 구민들은 즉시 종산의 유리한 지형을 이용해 반격에 나섰으며 사제 총포와 칼, 활 등을 들고 침략자들과 맞서 싸웠습니다. 항쟁은 8개월 동안 지속됐고 참가한 모든 용사들은 탄약과 식량이 바닥나자 벼랑 아래로 몸을 던져 아름다운 소장지대에 눈부시면서도 비장한 용수사시를 남겼습니다. 오늘날 종산납 광장에는 웅장한 장자 종산 용기념비가 세워져 한 세기 전 외세 침략에 맞서 목숨을 바쳐 싸운 용들과 소장 백성들을 기리고 있습니다. 장자 다마절은 500여 년의 역사를 자랑합니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사이웅 왕조 시기 장자의 보왕 파바 상불은 백성들 속에서 높은 위망을 지니고 있었다고 합니다.
바바 상부가 세상을 떠난 뒤 그의 제자들은 해마다 그를 기리는 기념 행사를 열었으며 그것이 바로 다마절의 시작으로 되었습니다. 다마절은 전란으로 인해 한동안 중단됐다가 1408년 바바 상부의 아들 공상 라우파가 장자 보광의 자리를 이어받은 뒤 다시 회복됐습니다. 공상 라우파는 다마절을 부활시키면서 부친을 위한 제사 의식을 함께 괴불 행사와 굿놀이 등 종교 행사, 씨름과 묵은 짐을 메고 달리기 같은 오락 행사도 함께 열었습니다. 1447년에 이르러서는 사격과 초장 연구, 가무 등 다양한 오락 행사까지 추가됐습니다. 오늘날 다마절은 제사 의미보다는 사람들이 모여 체육 경기를 즐기고 노래와 춤을 함께하는 명절 분위기가 더욱 짙습니다. 한홍이 불러드립니다. 히말라야.

0: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그렇지.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1: 그게...

지구를 너무 오래 숨막히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 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감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 방송국 사이트나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네, 라디오로 듣는 세상. 오늘 이 시간에는 거물 속굴에서 벽화를 보수하는 사람들, 이 같은 제목으로 두 지파의 이야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매번 거물 속굴에 가까워질 때면 두 지파는 늘 조금 설렌다고 합니다. 고차 시내를 벗어나 돕고 도로를 따라 서북 방향으로 달리다가 다시 소남쪽으로 걷고 휘백색 풍식 지형 사이를 한참 지나갑니다. 그러다 두 산 사이 반달 모양의 골짜기로 접어들면 다림강의 주류인 위간하가 흐르고 있는 오아시스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 길을 그는 수도 없이 오갔습니다. 오월이 되면 백양나무가 푸른 오아시스 속의 산에 바로 거물 석굴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2026년 중앙텔레비전 방송 음력설 야위에서는 무용 비단의 길의 옛 운치가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그 신비로운 총록색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답은 거물 석굴 제38굴의 천궁 기약도에 숨어 있습니다. 이곳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대형 석굴군으로 도낭 막거굴보다도 약 200년 앞서 조성됐습니다. 두 지파가 하는 일은 벽화 복원입니다. 이 일에는 화려한 조명 등도 박수도 심지어 관객도 없습니다. 그는 거물 석굴은 막거굴이나 운강 석굴처럼 첫눈에 강렬한 느낌을 주지 않지만 천천히 들여다보면 굉장히 많은 것들이 담겨있고 무척 매력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처음 거물 속굴 제8굴에 들어갔을 때 그는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예술을 잘 알지 못했지만 시선은 단번에 벽화에 사로잡혔다고 합니다. 오늘날에는 많은 관광객들의 명성을 듣고 이곳을 찾습니다. 마름모구도 벽화에는 청금속과 요마동, 광물 색상에서 추출한 색채가 여전히 찬란하게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눈에 띄는 곳도 있습니다. 바로 100여 년 전 소방탐험대가 벽화를 강제로 떼어내어 남긴 칼자국들입니다. 야만적인 약탈과 세월의 침식 속에서 일부 벽화는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그것은 두 지파에게 평생 지워지지 않는 아쉬움으로 남아있습니다. 거물 속굴에서는 500평방미터가 넘는 벽화가 해외 탐험가들에 의해 약탈됐고 현재 일본은 독일 베를린 아시아예술방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석굴 내부에는 벽화를 뜯어낸 흔적들이 아직도 상처처럼 남아있습니다. 2010년 8월 4일은 조지파가 서북대학 문물보호기술 전공을 졸업하고 처음 코물 석굴을 찾은 날이었습니다. 그의 고향은 산소송 한강 일대입니다. 기숙사 아래층 침대를 쓰던 같은 반 친구 양진은 운남성 대리 출신으로 두 사람은 함께 신강 고차 연구원에 지원했고 나란히 합격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두 청년은 코물 석굴이 어떤 곳인지 앞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될지 거의 아무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지도를 아무리 찾아봐도 코물 조수지만 표시되어 있을 뿐이었습니다. 소안에서 코초까지 직행열차는 없었기에 두 사람은 감속을 거쳐 신강으로 들어갔습니다. 50시간이 넘는 기차 여행 뒤 다시 자동차로 갈아탔고 끝없이 이어지는 황량한 고비 사막을 지나 마지막 고비를 돌았을 때 강과 오아시스가 갑자기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은 생각했던 것만큼 나쁘지는 않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코몰이 도착한 지 두 주도 되지 않아 그들은 근처에 같은 고차 석굴군에 속한 가물 툴라 석굴로 발견됐습니다. 그곳에서 도낭 연구원의 요명 벽화 복원가 리 운하 선생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당시 리 선생님은 78살이었지만 여전히 매일 오르내리며 벽화 복원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리 선생님은 요구가 매우 엄격하셨습니다. 충분한 경험이 쌓이기 전에는 절대 직접 손대지 못하게 했지요. 하지만 매일 한두 시간씩 저와 이야기를 나누며 문물 보호 작업의 경험과 어떤 자세와 방법으로 임해야 하는지를 들려주셨습니다. 그러다 조금씩 도구 사용법과 기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선생님은 눈에 띄지 않는 작은 부분을 가리키며 한번 해보라고 했습니다. 손바닥도 안 되는 벽화였습니다. 도구를 접어들었던 순간 그는 몹시 긴장했지만 작업을 시작하자 어느새 긴장은 잊혀졌습니다. 이제 주지파에게는 그런 서툰 긴장감이 없습니다. 16년 동안 그는 40여 개 동굴의 복원 작업에 참여했고 130여 점 100평방미터가 넘는 벽화를 복원했습니다. 벽화에는 20가지가 넘는 손상 유형이 있는데 복원사의 일은 의사처럼 망문 문조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기갑 현상은 색깔이 들어있는 부분이 들리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먼지를 제거한 뒤 강화 재료를 떨어뜨려 알료층을 부드럽게 하고 특수 도구로 다시 밀착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수술하듯 뒤쪽에 이물질을 제거한 후 벽화를 다시 붙여야 합니다. 벽화 복원에는 하나의 절칙이 있습니다. 벽화를 새것처럼 되돌리는 것이 아니라 파괴적인 낡음을 제거하고 역사적인 세월의 흔적은 남기는 것입니다. 거물 속굴 역사상 첫 전문 벽화 복원팀이었던 이 젊은 팀은 평균 나이 20대였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거의 회복 불가능해 보이던 동굴들을 조금씩 되살려보냈습니다. 조지파는 모두가 점점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문물 자체의 역사적 예술적 가치는 함부로 바꾸지 않고 벽화가 지닌 역사적 무게감을 유지하며 안정된 상태로 보존하는 것이 그들의 목표였습니다. 초기에 긴급 복원이 치료되었다면 지금 주지파와 동료들이 하는 일은 예방입니다. 그들은 최근 몇 년간 과학 연구에 도움하는 힘을 쏟으며 여러 새로운 발견을 이뤄냈습니다. 예를 들어 남아시아 아열대 지역에서 생산되는 곤충 안료 자광을 검출했는데 이물감은 신강 지역에서는 생산되지 않은 것입니다. 이런 외래 물감은 비단의 길을 따라 교역과 인적 이동을 통해 결국 코물 석굴 벽화 속에 남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발견은 늘 조지파에게 새로운 놀라움을 안겨줍니다. 그는 말합니다. 벽화가 무엇으로 만들어졌고 어떻게 제작되었는지를 알게 되면

그것이 어디에 왔고 어떤 이야기를 품고 있는지 궁금해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천년이 넘는 시간 동안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문득 그는 자신이 고대 사람들과 시공간을 넘어 대화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곤 합니다. 이래서 조지파와 양지가 서로 다른 장점을 발휘하며 어려움이 생기면 서로를 경계했습니다. 이후 두 사람 모두 가정을 꾸렸습니다. 조지파와 아내는 어린 시절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습니다. 그녀는 큰 망설임 없이 수안의 직장을 그만두고 코몰로 왔습니다. 몇 년 뒤에는 두 자녀까지 모두 들어와서 함께 생활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가지 않을 때면 가족은 석굴 아래 숙소마당에서 지냈습니다. 수도물이 없어 물은 일주일에 한 번 교차해서 실어 와야 했고 여우와 늑대, 멧돼지가 종종 출몰하기도 했고 황사가 벽처럼 밀려오는 모래 폭풍도 있었습니다. 남들에게는 고된 삶처럼 보였지만 그의 아내는 이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웃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은 딸이 키우던 토끼가 우리째 사라졌는데 나중에 발자국을 따라가 보니 늑대의 흔적이 포착됐다고 합니다. 거물 속굴 입구에는 구마라습의 동상이 있습니다. 중국 불교사에서 유명한 번역가였던 그는 번뇌, 고해, 애하, 심전과 같은 단어를 만들어내 사람들은 지금도 그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산속 생활이 길어지면서 조지파는 자신이 새로운 유형과 조금 떨어지고 있다고 솔직히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와 이야기를 하면은 재미없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세 마디 중 두 마디는 벽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저는 벽화와 마주하며 그 안에 몰입하는 시간이 더 좋습니다. 그 속에서 마음의 평온을 얻거든요. 조지파는 자신은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2017년 그는 벗겨진 벽면에서 일부 후차 문자 기호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천년 전 장인들이 벽화를 그릴 때 사용했던 색 배치 기호일 가능성이 컸습니다. 안타깝게도 후차 문자는 이미 오래전에 사라졌기 때문에 이 기호들은 벽화 원형을 복원할 수 있는 암호로 되었습니다. 그는 모든 표식을 조사해 약 20가지 유형을 정리했습니다. 이는 원래 거물 속굴 벽화에 20가지가 넘는 색채가 존재했음을 뜻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색은 대부분 붉은색, 초록색, 파란색, 흰색, 검은색뿐입니다. 2026년 조지파는 새로운 직책을 맡게 됐습니다. 그는 현재 신강 고차 연구원 디지털과 문헌정보연구소 책임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거물 석굴을 둘러싼 탐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는 이 석굴이 가장 번성했던 시대로 직접 들어가 그 모습을 온몸으로 느껴보고 싶어 합니다. 신강에 정착한 지 16년, 그에게 거물 석굴은 어떤 의미일까요? 조지파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름다움에 이끌려 시작했고 내면에 빠져들었으며 탐구에 매혹됐고 끝내 선택에 충실해졌습니다.

0: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0: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1: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0: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1: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0: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1: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0: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 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간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방송국 사이트나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내내 우리나라는 박물관 사업에서 세인이 주목하는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박물관이 많아지고 문화박람 관련 행사가 다채롭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평균 25만 명당 한 개 박물관을 보유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주말이나 휴가에 박물관을 찾는 것 역시 우리의 일상으로 돼가고 있습니다.

0: 박물관 여행 코너에서 국내의 박물관들을 자세히 소개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1: 네, 박물관 여행 오늘 이 시간에는 무한 박물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무한에는 중국 혁명의 불씨가 타올랐던 현장을 기억하는 특별한 공간, 바로 무한혁명박물관이 있습니다. 무한혁명박물관은 모창봉기의 역사적 현장을 기반으로 건립됐습니다. 현재 박물관은 모창봉기 기념관, 1911 혁명기념전시관, 혁명멸사전시관 등 여러 전시관으로 구성되어서 혁명사 전체를 체계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시실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모창봉기의 생생한 현장을 재현한 모형과 자료들입니다. 당시 혁명군이 사용했던 무기, 군보, 전투 계획서와 함께 봉기 당시에 격렬했던 상황이 사진과 기록으로 담겨 있습니다. 총성과 함성이 울렸던 1911년 10월 10일의 순간이 고스란히 되살아납니다. 또 다른 전시실에는 선종산 선생을 비롯한 혁명 지도자들의 활동을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선종산 선생은 비록 직접 모창봉기를 이끌지는 않았지만 그 사상과 비전이 혁명군을 하나로 묶어내는 정신적 주조로 됐습니다. 전시는 그의 친필 문서와 연설기록 그리고 해외 화교 사유의 지원 자료들이 함께 전시돼서 혁명이 단순히 군사적 사건이 아니라 전민족 운동이었음을 보여줍니다. 무한혁명박물관은 또한 이름 없는 혁명열사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봉기와 전투 속에서 희생된 젊은 병사들 그리고 신념 하나로 목숨을 건 지식인과 시민들의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전시관 병묘원에 빼곡히 새겨진 이름들은 혁명이 단순히 몇몇 영웅의 업적이 아니라 수많은 평범한 사람들의 피와 희생으로 이루어진 역사임을 말해줍니다. 무한혁명박물관은 매년 수많은 학생과 연구자 그리고 국내외 관광객들이 찾는 역사 교육의 장이기도 합니다. 청소년들을 위한 특별 해설 프로그램, 가상현실을 활용한 전투 현장 체험 등 새로운 전시 기법도 적극적으로 도입되고 있습니다. 역사적 현장을 체험하는 몰입감 있는 전시는 젊은 세대가 혁명의 가치를 더욱 생생히 느낄 수 있게 도와줍니다. 박물관 곳곳에 남아있는 사진, 군보, 일기장에서 우리는 혁명가들의 숨결과 그들의 뜨거운 희망을 느낄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무한 박물관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 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감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방송국 사이트나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네, 음악 속의 시간 여행. 오늘 이 시간에는 덩거리 대표곡 몽골인과 천당 창작 비화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가수 덩걸은 어릴 적부터 끝없이 펼쳐진 초원에서 자랐습니다. 그는 북경 중앙민족대학에서 정식으로 음악을 공부했지만 무엇보다 그에게 음악의 뿌리는 몽골 초원의 자연 생활이었습니다. 덩걸이 노래는 단순한 가창력을 넘어 초원의 바람과 말발굽 소리, 목청민의 삶과 용어를 담아내며 중국 대중음악계에 독보적인 색채를 입혔습니다. 그의 대표곡 몽골인은 덩걸이 본격적으로 음악계 이름을 날린 출발점이자 내몽골 출신 가수로서의 자부심을 전 세계에 알린 작품입니다. 작곡 과정에서 그는 초원의 전통 선율과 현대 음악을 결합하려고 시도했습니다. 드럼과 기타 등 서양 악기를 활용했지만 멜로디의 뿌리는 전통 몽골 민요였습니다. 가사 속에는 나는 몽골족, 대초원은 나의 고향이라는 자부심이 담겨 있습니다. 이 노래가 발표되었을 때 도시에서 살아난 청년들에게는 낯설면서도 새로운 자연과 유목의 정신을 불러일으켰고 몽골족 청년들에게는 자긍심의 노래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 힘있는 목소리는 마치 초원의 바람처럼 거칠고 동시에 따뜻하게 청중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네. 노래 천당 이 곡은 턴거리 음악 인생에서 가장 널리 사랑받는 노래로 초원의 노래에서 벗어나 인간 보편의 사랑과 갈망을 노래한 작품입니다. 원래 그는 몽골 민요와 대자연을 주제로 한 곡들을 주로 불렀지만 천당에서는 보다 서정적이고 초락적인 가사를 담았습니다. 이 곡은 사실 아내를 향한 깊은 사랑과 그리움을 담아 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가사 속의 천당은 사랑하는 이와 함께하는 세상이 곧 라곤이라는 메시지였습니다. 그의 거친 듯 깊이 울려 퍼지는 목소리는 곡의 감정을 극대화했고 수많은 대중이 이 노래에서 감명을 받았습니다. 천당은 발표 직후 전국적으로 히트를 기록하며 보편적 감성과 서정성을 표현할 수 있는 예술감을 입증했습니다. 아래 노래 천당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의 문화공감 프로를 마칩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성과 진행의 김홍혜였습니다.

0: 뉴스입니다. 먼저 시간 방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초심과 사명을 명기하고 부흥의 로성에서 분발 정진하자. 오늘은 중국 공산주의자들의 꿈이 싹튼 곳 상해와 절강성 가흥시로 안내합니다.
0: 한정부 주석이 러시아 대통령과 회담했습니다.
1: 전국 밀 수확률이 60%에 육박하고 여름 파종이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0: 이란과 파키스탄 양국 내무부 장관이 회담했습니다.
1: 뉴스요 특집 프로를 보내드립니다.
0: 아래 상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올해는 중국 공산당 창립 105주년입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중국 공산당은 탄생할 때부터 중국 인민을 위해 행복을 추구하고 중화민족을 위해 부흥을 도모하는 것을 자체의 초심과 사명으로 확립했다고 표했습니다. 105년 동안 중국 공산당은 시종 초심과 사명을 실천하고 전국 인민을 단결하고 이끌어 인류 발전사의 장엄하고 화려한 화폭을 그렸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은 전례 없는 밝은 전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를 보도 초심과 사명을 명기하고 부흥의 로성에서 분발 정진하자는 혁명 성지를 찾아 그곳이 겪은 격변의 세월과 눈부신 현재를 조명하며 당의 지도하에 어려움을 극복하고 부민 흥업을 실현한 비범한 성과를 소개합니다. 오늘은 중국 공산주의자들이 꿈이 싹튼 곳 상해와 절강성 가흥으로 안내드립니다. 현재 금맥과 영광 홍색 야외박물관 주제 전시가 상해시 황포구의 중국 공산당 1차 전국대표대회 기념관 특별전시청에서 한창 진행 중입니다. 서로 어우러져 빛을 더하는 하나하나의 진귀한 혁명 유물과 문헌은 천지개벽의 파란만장한 세월을 함께 대변하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 1차 전국대표대회 기념관 당면의 서기이며 관장인 전인화는 석금형 총서기는 우리 당의 모든 역사는 중국 공산당 제1차 전국대표대회에서 시작된 것이며 우리가 아무리 멀리 나아간다고 해도 올때기를 잊어서는 안 됨을 강조했다고 말했습니다. 신시대에 서서 돌아보면 중국 공산당 제1차 전국대표대회 유적지는 공산주의자들의 정신적 고향이며 우리가 어디서 오고 금맥이 어디에 있는지를 항상 일깨워줍니다. 중국 공산당 제1차 전국대표대회 유적지와 가흥 나무홍선은 중국 공산주의자들의 꿈을 향해 덫을 올리고 중국 인민을 위해 행복을 추구하고 중화민족을 위해 부흥을 도모하는 초심과 사명을 배태한 곳입니다. 중국 공산당 창립 100주년 경축대회에서 습금형 총서기는 100년 전 중국 공산당의 선구자들이 중국 공산당을 창건해 진리를 견지하고 리상을 고수하며 초심을 실천하고 사명을 짊어지고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용감하게 투쟁하면서 당에 충성하고 인민을 저버리지 않는 위대한 창당 정신을 형성했으며 이는 중국 공산당의 정신적 원천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위대한 창당 정신을 고양해 중국식 현대화 추진에 강대한 정신적 동력을 제공해야 합니다. 18차 당대회일의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조항은 인민을 중심으로 하는 발전 사상을 견제하며 당과 국가의 사업에서 역사적 성과를 이룩하고 역사적 변혁이 일어나게 했으며 우리나라가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 건설하는 새 로성에 오르도록 추진했습니다. 당의 탄생지인 상해에서 5개 중심은 습금형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조항이 상해에 보유한 총체적 역할입니다. 국제경제, 금융, 무역, 해운센터를 기본적으로 건설한 오늘날 상해는 국제과학기술혁신센터에들을 기본적으로 형성하고 글로벌 영향력을 꾸준히 높여가며 혁신원천 역량을 지속적으로 키우고 있습니다. 장강과학성 G60 과학혁신회랑에서 양포 과학혁신벨트, 서해 모속공간에 이르기까지 상해는 글로벌 최우수 과학기술 클러스터 순위에서 앞자리를 확고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국산 대형 항공기, 대형 크루즈선 등 중국 제조의 최고 수준을 대표하는 많은 1위가 상해에서 끊임없이 탄생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급속도로 발전하는 동시에 상해는 인민의 도시는 인민이 건설하고 인민의 도시는 인민을 위한다는 중요한 이념을 실천하면서 가장 좋은 자원을 인민에게 돌리고 량질 공급으로 인민을 위해 봉사하고 있습니다. 로후 주택 단지 개선에서 지역사회 식당 건설에 이르기까지 쓰레기 분리 배출에서 화원 도시 건설, 황포강과 소주화 생태 복원에 이르기까지 상해시는 끈질긴 노력으로 대중들이 맞닥뜨린 오랜 과제와 뒷근심을 힘써 해결하고 있습니다. 상해시 황포구 다포교 가도의 한 주민은 현지 로인들의 소회가 크다며 늘 기쁘고 흥분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위대한 시대에 생활하는 우리로서는 정말 행운스럽고 행복합니다. 절강가흥은 초심을 굳건히 지키며 도시와 농촌의 융합 발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한 절강과 상해를 연결하는 교두보로서 장강 삼각초 일체화 고품질 발전의 새로운 흐름에도 깊이 용납되고 있습니다. 2025년에 가흥 농촌 주민의 가처분 소득은 5만 4,939원을 기록하면서 연 22년간 절강성 제1위를 차지했습니다. 한편 가흥의 규모 이상 공업 생산 총액은 1조 5천억 원을 돌파해 전국 선진 제조 100강 도시 20위권에 진입했습니다. 그리고 국가급 전문화 정밀과 특색화 잠시나 소고인 기업 243개를 육성해 전국 지구급 시 제일진에 들었습니다. 중공장 당학교 국가행정학원 과학연구부 보조임 홍향화는 당원 50여 명에서 1억 명이 넘게 발전하는 105년 동안의 위대한 로정은 바로 위대한 장당 정신의 인도하에 중국 공산당이 인민을 단합 인솔해 역사의 길이 빛날 인간 기석을 창조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중화민족이 일떠서고 보유하고 강대지기까지 위대한 도약을 실현했습니다. 신시대의 위대한 장당 정신을 고양하려면 반드시 습금형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으로 마음을 결집하고 정신력을 키워야 합니다. 이 강대한 사상 무기를 잘 이용해 위대한 실천을 지도하고 추진하며 위험 앞에서 과감히 투쟁하고 도전 앞에서 과감히 돌파구를 마련해가면서 시종 전략적 정력을 유지하고 발전 입장을 확고히 하며 충족한 저력으로 변화에 대응하고 새로운 국면을 개척해야 합니다. 위대한 장당 정신을 고양하며 신시대 중화대지에 재분해서 도약식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경제 총량 세계 2위, 화물무역 규모 세계 1위를 자랑하는 중국은 글로벌 경제 성장을 지속적으로 견인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중국은 혁신력이 가장 빨리 상승하는 경제 체중 하나로 부상했으며 종합혁신능력은 세계 9위에 놓였습니다. 상하이 달 탐사에서 분투자 호 심해 잠수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대국 총기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당면 우리나라는 연구개발인원 규모, 글로벌 100대 혁신 클러스터 규모 모두 전 세계 1위를 차지하는 세계 과학기술 강국으로 빠르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중국은 세계 최대 규모의 교육체계와 사회보장체계, 의료체계를 건설했으며 인민 대중의 획득감, 행복감, 안전감은 보다 더 충실하고 보다 더 보장되고 있으며 보다 더 지속 가능해졌습니다. 오늘날 중국은 이미 초유사회를 전면적으로 건설하고 절대적 빈곤 문제를 역사적으로 해결했으며 14억여 명의 인민이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전면적으로 실현하는 분토 목표를 향해 매진하고 있습니다. 100년 대당은 왕성한 활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새 로정에서 우리는 위대한 창당 정신을 한층 더 고양하고 초심을 견제하며 고름을 멈추지 않고 더 우수한 답안지를 제출하며 새롭고 더 큰 휘황한 성과를 이룩하기 위해 힘달 것입니다.
0: 한전 국가보조석이 현지 시간으로 6월 5일 상크트페테르부르크에서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회담했습니다. 한전 보조석은 우선 푸틴 대통령에 대한 습금평 주석의 친절한 문안을 전했습니다. 한전 보조석은 국제정세가 혼란스럽고

0: 있습니다. 러시아는 중국과 정치적 상호 신뢰와 설린 친선을 계속 심화하고 재분야 교류 협력을 추진하며 중국 러시아 관계의 확실성으로 세계 평화 발전에 안정성을 더하기를 희망합니다.
1: 한용 국가부주석이 현지 시간으로 6월 5일 상크트페테르부르크에서 제19회 상크트페테르부르크 국제경제론단 전원회에 참석해 글로벌 관리 창의를 실천해 아름다운 미래를 함께 창조하자라는 제목의 연설을 발표했습니다. 한용 부주석은 연설에서 당면 세계 100년 변곡이 가속화되고 글로벌 도선과 관리 적자가 날로 두드러지고 있는 대배경 하에서 습금형 주석이 제기한 글로벌 관리 창의가 근 160개 국가와 국제기구의 적극적 호응과 지지를 받고 있다고 표했습니다. 글로벌 관리 동반자 소조는 유엔 헌장의 취지와 원칙을 수호하고 진정한 다자주의를 지지하며 일방주의를 반대하는 공통된 입장을 보였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모두 세계 주요 대국이자 유엔안전보장리사회 상임리사국으로서 글로벌 관리체계의 변혁 과정에 중요한 사명을 짊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러시아를 포함한 각 측과 함께 글로벌 관리 창의의 추진과 실천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개방적이고 포용적이며 공정하고 정의롭고 협력 상생하는 세계를 함께 구축하길 희망합니다. 한종 부주석은 글로벌 관리 창의 실천을 둘러싸고 네 가지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첫째, 평등한 협력을 견제하고 공동협상, 공동건설, 공동향유의 글로벌 관리관을 창도해야 합니다. 둘째, 국제 공평과 정의를 수호하고 유엔의 지위와 권위를 수호해야 합니다. 셋째, 공동발전을 추진해 각국 이민의 획득감을 증강해야 합니다. 넷째, 행동 조류를 강화해 가시적인 성과를 더 많이 창조해야 합니다. 한종 부주석은 올해는 중국 15차 5개년 전망계획을 실행하는 초태이며 15차 5개년 전망계획은 향후 5년간 중국 발전의 웅단청사진을 제시했을 뿐만 아니라 중국이 세계 각국과 협력해 상생하는 아름다운 청사진을 그렸다고 표했습니다. 중국은 각 측과 함께 글로벌 관리 창의를 전면적으로 이행하고 보다 공정하고 합리한 글로벌 관리 체계를 구축해 인류의 더 아름다운 미래를 함께 실현하길 희망합니다. 연설 후 진행된 상무 교류 시간에서 한종 부주석은 종로 관계에 대해 사회자의 질문에 대답했습니다.
0: 농업농촌부가 6월 6일에 발표한 밀기계 수확 상황에 따르면 현재 전국적으로 수확한 밀면적은 이영무 수확률은 60%에 육박합니다. 동시에 밀 수확이 끝난 지역에서는 여름 파종 작업을 질색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하, 회하, 해하 주요 생산지의 겨울밀은 수확 절정에 이르렀고 섬서성과 산동성은 이미 대규모 수확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기후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서 산동성은 지역별 농업응급구조센터 704곳을 조직하고 트랙터식 곡물수확기 4,600여 대를 비축했으며 밀건조서비스 지점을 2,000여 곳을 설치했습니다. 덕두시 대규모 농장주 과건지에 5천여 모 밀밭에서는 트랙터식 수확기가 큰 도움을 제공했습니다. 봄은 하루를 다투고 여름은 시기를 다툽니다. 밀 수확을 끝난 지역은 바로 여름 농사 준비를 다그치고 있습니다. 각지는 고성능 파종기와 비어고속 이안기를 널리 보급하고 합리적 밀식, 수분 비료 일체화 등 핵심 조치를 실시해 대면적의 작물 단위당 수확고를 높이고 있습니다. 올해 수평현 농업 생산 합작사는 8개 향진에 6만 모 밭에 전과정 위탁 서비스를 제공하고 신형의 지능형 파종기를 대규모로 활용하고 합리한 밀식 기술을 적용해 옥수수의 단위당 수확고를 높이고 있습니다. 최신 농업 상황 조사에 따르면 전국 여름 파종 진행률이 근 20%에 달합니다. 현재 농업농촌부는 지역별 작물별로 여름철 관리 기술 방침을 마련하고 실무조와 과학기술팀을 현장에 파견해 여름 수확, 여름 파종, 여름 관리 생산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1: 올해 우리나라는 재정과 금융으로 내수를 촉진하기 위해 특별자금 1,000억 원을 마련했습니다. 재정금융부문은 대출이자 보조, 금융보증, 리스크 보상 등 다양한 수단을 종합적으로 활용해 더 많은 자금이 투자와 소비 핵심 분야로 유입하도록 유도해 시장 활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상해 농산물 중심 도매 시장에서 냉동 수산물을 경영하는 망신건에서 매년 5월, 6월은 비축 정수기로서 자금 회전을 위한 대출이 필요합니다.

0: 하지만 올해 받은 200만 원 대출은 이왕과는 달리 연간 1%포인트의 리자 보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왕신건의놀이는 재정리자 보조는 올해 국가가 소비수업 경영주체 대출리자 보조 범위를 확대한 덕분입니다. 리자 보조 범위는 기존의 외식업, 문화관광 등 8개 분야에서 소매업 등 3개 소비 분야가 늘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1.4분기에 새로 발행한 소비수업 영업주체 대출 중 70%는 왕신건과 같은 소형 기업과 영세기업 그리고 자영업자들입니다. 대출 자금은 식당 확장, 민박 업그레이드 등 소비 서비스 개선 프로젝트를 효과적으로 지원했습니다. 올해 우리나라는 재정과 금융을 동원해 일련의 내수 확대 정책을 혁신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소비뿐만 아니라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민간 투자 특별 보증 등 세 가지 새로운 정책을 내오고 설비 갱신 대출의 리자 보조 범위를 확대했으며 각 지방의 자금 참여를 유도해 정책 효과를 한층 더 확대하고 있습니다. 복건성 용암시 한 기업은 지름형 적재 장비를 도입해 3분 30초 만에 컨테이너 트럭 한 대를 가득 채울 수 있었고 제품 판매량이 급증하면서 생산 능력 확대가 시급해졌습니다. 3,550만 원의 대출은 기업의 자금 공백을 신속히 메워주었는데 이 대출은 중앙재정의 1.5%포인트 리자 보조와 지방재정의 1%포인트의 리자 보조를 받을 수 있어 새 생산라인 건설을 추진했습니다. 올 들어 재정과 금융의 협력으로 중소기업과 용세기업의 대출, 설비갱신대출, 서비스업 경영주체대출, 개인소비 대출 등 신규 대출 8조 8천억 원 이상을 유도했으며 실리를 챙긴 경영주체는 271만 개, 조민 소비자는 연인수로 5,419만 명에 달합니다.
1: 2026년 전국통일대학 입시가 7일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올해 수험생 규모는 총 1,290만 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시험 첫날인 오늘은 주요 과목인 어문과 수학시험이 치러지며 각 지사는 대학 입시 수호 작전을 통해 철저한 시험 조직과 봉사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평안대학 입시 실현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깨끗하고 정직한 대학 입시를 보장하기 위해서 많은 시험장에서는 스마트 보안 검색 게이트 플러스 인력 검색이라는 이중 모드를 전면 도입했습니다. 이는 스마트 안경 등 신종 부정 행위 장비의 반입을 원천 차단하여 지능형 순찰 시스템과 함께 시험 안전을 위한 촘촘한 방어망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강소성 남경시 제9중학교의 곽성 교무위원은 올해 시험장의 새로운 설비와 기술을 다수 도입하고 신호 차단기와 AI 지능형 감독 시스템을 활용해 모든 수험생들에게 보안 검색을 실시함으로써 고도 신기술 부정 행위 가능성을 원천 차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안전망을 강화하는 동시에 교육부는 수험생에 대한 봉사 지원을 최우선 순위로 둘 것을 각지 요구했습니다. 현재 각지는 출퇴근, 식숙, 위생, 소음관리, 심리상담 등 종합봉사를 제공하며 안전하고 쾌적하며 옮기는 시험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북성 석가장시 공항국 교통관리국의 장화경찰은 수험생이나 수험생을 태운 차량은 우선 통과를 허용할 것이라며 경미한 교통법규 위반의 경우 교육과 주의를 주는 선에서 즉시 통과시켜 교통문제로 단 1분도 지체되지 않게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대학 입시 기간 사천, 중경, 광동, 강서 등 일부 지역에는 폭우가 내리고 있습니다. 각 지에서는 조기경보 정보를 발표해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로선을 미리 기획하여 시험장 이동이 늦어지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고 있으며 교통상황에 따라 유도와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강서성 응담시 공항국 교통경찰지대 신강대대의 재진우 부대대장은 시험장 링근에 전담 인력을 배치해 돌발 상황이나 교통관련 사건을 현장에서 신속히 처리하고 혼잡 발생 시 즉각 소통을 확보해 도로의 원활함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0: 간추린 국내 뉴스입니다. 올 들어 국가개발은행이 현대화 인프라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교통, 물류, 에너지, 수리, 도시, 정보, 과학기술 등 분야의 인프라 건설을 전면적으로 지지하고 전 생명주기 금융봉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1월부터 4월까지 발급한 인프라 대출은 4,406억 원으로서 유효 투자 확대를 다그쳤습니다.
1: 국가홍수 가뭄방지총지휘부가 6일 중경과 귀주에서 홍수방지 4급 비상대응을 가동했습니다. 또한 비상관리부와 자연자원부의 합동분석에 따라 같은 날 중경과 광서에 국가지질재해 4급 비상대응을 가동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지역은 순찰, 점검과 조기경보 관측을 강화하고 필요시 주민들을 지체 없이 대피시킬 것입니다.
0: 6월 6일은 전국 안구 건강의 날이며 올해 주제는 모두가 누리는 안구 건강입니다. 14차 5개년 계획기간 우리나라는 안구 건강 봉사 시스템을 꾸준히 개선하고 성과시 현 3급 안과 의료 봉사 체계를 한층 더 완비화했습니다. 백내장 수술 기술 지방에 보급하면서 인구 100만 명당 백내장 수술률이 14차 5개년 국내 안구 건강 계획 목표치에 도달했습니다.
1: 중국과학원 해양연구소가 6월 6일 자체 개발한 글로벌 해양현상 지능형 예보 대모델인 랑하 해양 대모델 2.0 버전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 모델은 AI 대모델 구도를 기반으로 기존 수치 계산 방식이 예보 성능 한계를 돌파해 태풍, 강수, 해빙 등 6가지 해양현상의 변화를 더 효율적으로 예측할 수 있고 해양재해 예방과 피해 저감 등의 지능형 과학기술 지원을 제공할 전망입니다.
0: 이란 모메니 내무부 장관이 6일 저녁 파키스탄 나크비 내무부 장관을 접견했습니다. 모메니 내무부 장관은 파키스탄 내무부 장관의 이번 방문 과정에 변경 안전, 마약 퇴치, 테러 대응을 포함한 쌍무 문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량 측은 또 경제 영역에서 양국 간 연간 무역액을 30억 달러에서 100억 달러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나크미 내무부 장관은 이번 방문은 당면 정세에 관한 파키스탄 육군 참모총장과 총리의 특별 소환을 이란 최고 지도자에게 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란과 파키스탄은 형제 관계를 맺고 있으며 파키스탄 관원의 노력으로 지역 위기가 최대한 빨리 종지부를 찍을 수 있길 바랍니다. 이란 외교부가 6일 성명을 발표하고 베르샤만 연안의 이란 레이더 시설에 대한 미국의 습격을 규탄하고 이는 이란의 국가 주권과 영토 완전에 대한 침범이라고 표했습니다. 성명은 효전 협정을 반복해 위반하고 있는 미국의 행동은 미국이 긴장세를 완화하고 안정 궤도로 복귀할 의사가 없음을 재차 증명했다고 표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이런 모험주의 행동으로 지역 안전이 심각한 위험에 직면했습니다. 미국은 자신의 불법 행위가 불러온 모든 결과와 영향 그리고 이에 따른 그 어떤 정세, 고조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합니다. 레바논 아운 대통령이 6일 발표한 성명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이 이날 레바논 남부의 한 레바논 정부군 순찰대를 습격해 장교 2명과 장병 1명이 숨졌습니다. 아운 대통령은 이번 습격은 레바논 주권을 엄중하게 침해하고 국제법과 국제준칙을 공공연히 위반했다며 이는 이스라엘이 긴장세를 지속적으로 격화한 행위 중 일부라고 말했습니다. 아운 대통령은 레바논은 자신의 이익을 확고하게 수호할 것이고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스라엘 국방군이 이날 발표한 성명에 따르면 레바논 남부에서 레바논 정부군 군용차 한 대를 습격한 사건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작전 행동 목표는 레바논 진주당이지 레바논 정부군이 아니라고 표했습니다. 5일과 6일 이틀간 이스라엘군은 레바논 남부의 진주당 무장 인프라 150곳에 대해 공습과 화력 타격을 가했습니다. 타격 목표는 무기 저장고, 지휘센터, 로켓 발사 장치, 군사 행동에 사용하는 기타 시설을 포함했습니다. 이란 시설은 이스라엘군 부대에 대한 레바논 진주당의 습격 계획에 사용됩니다. 이 밖에 이스라엘군 장병 2명이 최근 레바논 남부에서 임무를 수행하던 중 숨졌습니다. 이스라엘 국방군이 6일 전한 데 따르면 이스라엘군이 이날 밤 가자지구 남부를 공습해 팔레스티나 이슬람 저항운동 하마스의 군사지휘관 한 명을 사살했습니다. 이 지휘관은 중돌 기간과 최근 며칠간 이스라엘군 부대를 겨냥한 여러 차례 습격 행동에 참여해 이스라엘군 현지 배치를 위협했습니다. 이에 대해 하마스는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날 가자지구 여러 곳을 습격해 최소 팔레스티나인 7명이 숨지고 여러 명이 다쳤습니다.
1: 현지 시간으로 6일 러시아 국방부가 자국군이 하르키 우주의 셰프첸코 마을을 장악하고 총 153개의 우크라이나 지역을 타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여기는 원격 무인기 생산과 저장, 발사 장소, 연료와 교통, 항구 기반 시설, 우크라이나 무장 부대와 외국 용병의 림시 배치소가 포함되었습니다. 러시아 방공망은 유도 항공 폭탄 13발과 하이마스 로켓포 4발, 고성익 무인기 911대를 격추시켰습니다. 반면 우크라이나 무장 부대 총참모부는 6일 자국군이 러시아군 집결지, 무인기 통제소, 포병 시스템 등을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날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무인기가 상크트페테르부르크 지역까지 진입해 러시아 해군 군수품 창고와 크론슈타트 군사 기지를 타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밖에 러시아 남부 크라스노다르 지역의 석유 저장 기지도 타격했습니다.
0: 세계 보건 기구가 현지 시간으로 6일 발표한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현재까지 콩고 민주공화국과 우간다에서 보고한 에볼라 확진자 수는 로계로 471명, 사망자는 84명입니다. 특히 하루 만에 두 나라에서 보고한 신규 확진자 수는 100여 명, 사망자 수는 20명입니다. 에볼라 확산 속도에 대해 국제사회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에볼라 전염병 확산을 조지하기 위해 세계보건기구와 아프리카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일전에 규모가 5억 1,800만 달러에 달하는 긴급 대응 계획을 공동 가동하고 향후 6개월간 전염병 관측, 실험실 검사, 감염 예방통제 사업에 진력할 것입니다. 세계보건기구 테드로스 사무총장은 에볼라 전염병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며 국제사회는 더 빠르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 전염병을 통제하고 전염병 사태의 영향을 받는 국가를 돕고 린국이 예방사업 요건을 마련하도록 협조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상 보도를 마칩니다. 이 시간 담당의 김정익 강설회였습니다.

0: 심층 보도.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초점 문제와 중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자상한 보도와 설명을 해드리는 심층 보도 시간입니다. 이 시간 진행을 맡은 함강은입니다. 먼저 학습 시간을 보내드리고 분석과 설명 시간에는 방코크의 정확한 스모그 퇴치를 지원하는 중국 타이 슈퍼 관측소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뉴스 주석 시간에는 중국과 재해 영역의 협력을 기대하는 수리남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애청 바랍니다.

0: 먼저 학습 코너 시간입니다.
1: 국내외 초점 뉴스, 분쟁이 심각한 사건 사고, 이슈되는 소식과 관련해 자상히 보도해 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사건의 전후와 그 후를 지속적으로 알아보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사건의 진모를 깊숙이 파헤치고 원인, 경과, 결과까지 지속적으로 알려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0: 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远航的动力，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1: 배움의 길에서 전진하고
2: 배움의 전당에서 진보하는 학습 시간.
3: 오늘은 종림을 떠밀 수 있는 거목이 되기 위해 노력하자를 보내드립니다. 이 글은 습근평이 2021년 가을학기 중앙당학교 청장년 간부 강습반 개강식에서 한 연설의 주요 부분입니다.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이에 당시 중국공산당 동산현 제1구 사업위원회석이었던 공문창은 장정들은 국민당에 의해 납치된 피해자이기에 괴뢰 가족을 전쟁 피해 가족으로 바꿀 것을 건의했습니다. 상급에서는 이 건의를 받아들여 관련 가족들을 정치적으로 차별하지 않고 경제적으로 평등하게 대하며 생활상의 어려움을 구제해주고 독거로인은 마을에서 돌보기로 했습니다. 1953년 7월에 만여 명이 넘는 국민당 부대가 동산을 기습했을 때 섬을 지키던 우리 군은 1000명에 불과할 정도로 병력 차이가 현저했지만 동산 군민들은 한마음 한뜻으로 굳게 뭉쳐 싸움으로써 전국적으로 보위전에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전쟁 피해 가족들은 국민당은 우리 가족을 잡아가지만 공산당은 우리를 가족처럼 돌봐주고 있으며 귀신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공산당을 위해 섬을 지키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민심은 실사구시에 의해 얻을 수 있습니다. 간부들의 실사구시 여부는 여러 측면으로 고찰할 수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은 참말과 바른 말을 하는가, 실제적 일을 하고 실효성을 추구하는가를 봐야 합니다. 바람 따라 돛을 다는 세상 물정에 밝은 사람, 모순을 감추고 대평성세의 가상을 만들어내는 사람, 거치대에 열중하고 실제적 일을 하지 않는 사람, 공명심에 사로잡혀 눈앞의 성공과 리익에 급급해하는 사람은 모두 사심과 잡념을 가진 사람들로서 진정한 유물론자가 아닙니다. 젊은 간부들은 립신과 처사에서 당성을 견지하며 솔직하게 말하고 성실하게 일하고 정직한 사람이 되는 것을 당성 수양과 단련의 중요한 내용으로 삼고 과감히 진리를 견지하고 독자적으로 사고할 줄 알아야 하며 무실력행을 견지해야 합니다. 이는 당과 인민의 사업에 유익할 뿐만 아니라 개인의 건전한 성장에도 유익합니다. 정직하다고 해 아둔한 것이 아니며 성실했다고 해 손해를 보는 일은 없습니다. 당에 충성하지 않고 정직하지 못하면 사리사욕을 탐해 연줄이나 뒷문 거래나 권력대 금전 거래를 하는 등 잔꾀를 부리게 되는데 결국에는 스스로 그 해를 입게 됩니다. 셋째, 과감히 책임지고 적극적으로 성취해야 합니다. 사업을 추진하고 책임지는 것은 간부의 직책이자 가치입니다. 당이 간부들을 그 자리에 배치하는 것은 사업을 책임지고 추진하게 하려는 것이지 나으리 행세를 하며 복을 누리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개혁과 발전과 안정을 도모하는 과업은 더없이 막중하므로 과감히 책임지고 적극적으로 성취해야 합니다. 책임의식과 성취의식이 결여되고 집행력과 전투력이 없으면 패배하기 마련입니다. 책임지고 일을 성취하려면 탁상 공론만 해서는 안 되며 실속 있게 일하고 정적적으로 일해야 합니다. 나는 양진의 학사들이 공담만 하다가 정무를 망쳐버렸다는 이야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 왕연은 그들 중 대표적 인물로서 누구도 그의 언변을 따라갈 수 없었습니다. 서진 말년에 가을족 두목 성득이 군사를 거느리고 락양을 침공하자 태위 왕연은 토벌에 나섰다가 결국 실패하고 포로가 됐습니다. 성득이 왕연에게 서진이 실패한 원인을 묻자 왕연은 백방으로 자기의 책임을 회피하면서 자신은 어려서부터 정사에 참여하지 않았노라고 했습니다. 이에 성득은 명성이 자자하고 중책을 맡겨 있는 태위가 젊어서부터 백발이 된 지금까지 조정에 출사한 줄 알고 있는데 어찌 조정의 정무에 참여하지 않았겠는가라며 태위의 죄는 바로 전하를 파괴한 것이라고 왕연을 질책했습니다. 후에 왕연은 성득이 보낸 사람의 손에 죽게 됐는데 죽기 전 그는 자신이 평소에 허황된 것을 추구하지 않고
실제적 일을 했더라면 이 지형이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한탄했습니다.

0: 지금까지 학습 코너 시간이었습니다.
1: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1: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겹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0: 이어서 분석과 설명 코너 시간입니다. 오늘은 방코크의 정확한 스모그 퇴치를 지원하는 중국 타이 슈퍼 관측소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2: 이슈되는 사건 사고와 뉴스에 대해 자상한 설명과 분석을 진행하며 사건 내면의 숨은 의도를 파헤쳐드리고 해외학자, 전문가들의 생각을 전해드리는 분석과 설명 시간입니다.

방콕 북부에 위치한 타이 농업대학 강이동 옥상에는 흰색 상자가 조용히 솟아 있습니다. 상단의 샘플링 장치 7대는 밤낮으로 끊임없이 공기 샘플을 채취하고 데이터를 분석 플랫폼에 실시간 전송합니다. 옥상에서 방콕 도심을 바라보면 건물이 즐비하게 늘어선 가운데 고속도로에서 차량이 붐비고 있습니다. 중국 타이가 합작해 건설한 방콕 청정공기 프로젝트의 중요한 단계적 성과로서 올 4월에 가동한 대기환경 슈퍼관측소는 미세먼지 성분, 기체 오염물, 기상변화 모니터링을 통해 방콕 공기오염의 정확한 근원과 과학적 관리에 버팀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방콕에서 공기오염은 두드러진 환경문제가 됐습니다. 자동차 배기가스 배출, 공업활동, 주변 지역의 생물질 연소 등 다양한 오염원이 서로 겹치면서 방콕의 공기오염은 출처가 복잡하고 계절에 따라 변화가 뚜렷한 등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염이 많이 발생하는 계절이면 방콕시는 학교 휴교, 대중교통 무료, 마스크 지급, 재택근무 장려 등 응급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대기환경슈퍼관측소 타이 측 책임자인 타이농업대학 환경학원 수랏 볼러 교수는 방콕의 대기오염은 다양한 오염원이 함께 작용해 형성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오염원 분석은 방콕의 대기오염 퇴치에 중요한 임무라며 예전에 초미세먼지 오염원 분석을 한 차례 진행하는데 6개월 정도 걸렸지만 지금은 관측소의 실시간 분석 기술을 통해 몇 시간 내에 결과를 얻을 수 있어 오염 모니터링과 추적 효율이 크게 높아졌다고 소개했습니다. 수랏 교수에 따르면 현재 관측소는 이미 근 두 달간의 수치를 수집했으며 일부 매개 변수는 점차 조정 중입니다. 앞으로 관측소는 방콕의 기존 공기질 감청 네트워크와 데이터 공유를 실현해 공기질 관리의 정확성과 실시간성을 한층 더 제고하고 정부가 관리 결책을 제정하는 데 더 충분한 과학적 근거를 제공할 것입니다. 설비 제공 측인 중국 력합과학기술 호남 주식유한회사 해외사업부 동남아기술경리 왕본랍에 따르면 관측소의 감시 측정 설비, 데이터 수집 소프트웨어에서 플랫폼 응용까지 모두 자주적으로 연구 개발했으며 실시간 과림물 조별 분석 능력을 구비했습니다. 그리고 레이저 레이더를 배치해 과림물 공간 분포 감측을 실현해 과학연구 일꾼들이 오염 내원을 재빨리 식별하도록 도와줬습니다. 2025년 6월 중국 환경과학연구원은 방콕시 정부 타이공업연합회 력합과학기술 호남주식유한회사와 함께 방콕 청정공기 프로젝트 협력 의향서를 체결했습니다. 대기환경 슈퍼관측소는 프로젝트의 중요한 고리입니다. 소개에 따르면 관련 프로젝트 기술 선도자로서 중국 환경과학연구원은 관측소를 이용해 오염 원인과 정확한 근원을 분석하고 3차원 공기질 모델에 지능 예측과 평가 조치의 성과를 결합해 방콕 오염 예방 통제 결책의 재정과 실시에 단서를 제공함으로써 방콕가 더 과학적인 대기 환경 감측, 평가와 조기 경보 체계를 구축하도록 도울 것입니다. 관련 관측소는 중국과 타이가 환경 보호 분야의 협력을 끊임없이 심화하고 있는 축소판이기도 합니다. 방콕 외에도 타이 북부와 동북부 지역도 최근 몇 년 동안
공기오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수랏 교수는 타이는 한층 더 완비화한 공기오염 정비 체계를 서둘러 구축하고 있으며 중국은 공기질 감측, 오염은 분석, 데이터 분석과 정비 기술 등 면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았기에 타이에 많은 참고 가치를 제공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앞으로 양측은 공기오염 관리 분야에서만 협력을 심화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보호 협력을 물환경 정비, 탄소 배출 감축 등 여러 면으로 확대할 것입니다.

0: 탄소 배출량 정점 도달, 탄소 중립 이런 개념들은 우리와 너무 멀게 느껴지지 않나요?
1: 아니죠. 바로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2: 일회용 비닐 주머니 필요 없어요. 가방 갖고 왔어요.
1: 비닐 주머니 한 장 적게 사용하면 탄소 배출량이 0.1g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하면 길이 막힐 걱정도 없고 건강에도 좋아 일석이조죠.
1: 매일 자전거를 타면 탄소 배출량 3,200g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실내외 온도 차를 줄이면 온도 균형이 이루어져 감기도 쉽게 걸리지 않습니다.
1: 에어컨 온도를 1도 낮추면 전국적으로 해마다 33억 도의 전기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2: 내가 심은 이 작은 나무가 거목으로 자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1: 나무 한 그루가 1년에 흡수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량은 무려 18.3kg에 달합니다. 친환경 저탄소, 우리 모두의 작은 실천이 필요합니다.
2: 나무가 있어야 산이 있고 대지가 있으며 나가 아름다운 지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 역시 더 나은 세계를 원하시죠?
3: 계속해서 뉴스 주제 코너 시간입니다. 오늘은

0: 중국과 재력력의 협력을 기대하는 수리남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1: 국내외 초점 뉴스, 분쟁이 심각한 사건 사고, 이슈되는 소식과 관련해 자상히 보도해 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사건의 전후와 그 후를 지속적으로 알아보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사건의 진모를 깊숙이 파헤치고 원인, 경과, 결과까지 지속적으로 알려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0: 수리남 수도 파라마리보에서 중국 기자와 특별 인터뷰를 진행할 때 수리남 공공공정부장 증금영은 석유가스 산업의 대개발 전야에 놓여있는 수리남은 기초시설, 녹색발전, 디지털 경제, 인공지능 등 영역에서 중국과 상무협력을 갈증심화하고 발전 기회를 공동 공유하며 호혜 상생을 실현하길 기대한다고 표했습니다. 올해는 양국 수교 50주년입니다. 증금영 부장은 중국은 수리남 독립 후 가장 일찍 외교 관계를 건립한 나라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반세기 동안 상무 관계는 끊임없이 심하고 협력은 날로 긴대졌습니다. 우리는 수리남의 중국인 군체가 이룩한 성과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수리남에 대한 중국의 장기간 지지에 사의를 표합니다. 증금영 부장은 21세기 초부터 상업 무역 분야에서 중국인들이 지속적으로 투자해 현지의 신형 상업 시설 건설을 추진하고 또 대량의 신기술

인프라 시설은 수리남 공공공사부의 주요 직책 중 하나입니다. 정금영 부장에 따르면 중국 기업은 선진 기술을 운용해 대량의 도로와 교량 항목 건설에 참여함으로써 수리남의 경제사회 발전을 위해 튼튼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중국 건설자의 고효를 사업 방식을 두고 현지 민중들은 효를 차기도 합니다. 정금영 부장은 중국 건설자들이 보여준 책임적 자세가 존경스럽다며 이는 수리남 국민이 선호하는 품성이라고 말했습니다. 수리남의 가장 절박한 발전 수요에 대해 정금영 부장은 배수 시스템과 해안 방호 건설이 급선무라고 표했습니다. 정금영 부장은 얼마 전 심각한 도시 침수를 겪으면서 배수 문제가 매우 두드러진 문제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2020년 수리남 근해에서 석유와 가스 자원을 발견한 후 인구가 70만 명인 이 남아메리카 나라는 국제 석유 거두의 새로운 투자지가 됐으며 첫 번째 개발 프로젝트는 2028년에 정식 생산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석유가스 산업을 가동하기 전야에 정금영 부장은 수리남과 중국 간 협력에 새로운 기회를 포착했습니다. 2028년 이후 석유가스 산업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수리남 주택 공급은 신규 수요를 만족시킬 수 없고 국내 수요도 완전히 충족시킬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때가 되면 수리남은 더 많은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주택을 제공해야 합니다. 도로 교량, 해안 방호, 폐기물 관리 등 분야에서 수리남과 중국은 넓은 협력 공간이 존재합니다. 디지털 경제와 인공지능에 대해 정금영 부장은 수리남은 한창 디지털화 전환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석유가스 대개발을 정식 시작하기 전에 정부 관리 체계를 한층 더 보완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수리남은 인터넷 인프라를 승격하고 전자정무 건설을 추진하길 희망하며 중국과 세계 각지의 기업이 수리남에 와서 투자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일찍 수리남 무역공업관광부장을 지낸 정금영 부장은 수리남은 두터운 중국인 사회 기반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독특한 특색을 띤 관광자원도 갖고 있다고 표했습니다. 드넓은 열대우림, 풍부한 생물 다양성, 독특한 생태경관을 갖고 있는 수리남은 갈수록 더 많은 중국 관객과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정금영에 따르면 량국수교 50주년은 수리남과 중국이 진선을 회고하는 중요한 시각일 뿐만 아니라 양국이 협력을 심화하는 데 새로운 장을 열어주었습니다. 정금영 부장은 양국이 상호 신뢰와 존중을 통해 협력을 추진하고 더 풍부한 장기적 협력 관계를 수립하길 기대한다고 표했습니다.

0: 오늘의 뉴스 추석 시간을 이만 마칩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열어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오늘의 심층 보도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책임 편집과 진행의 한강은이었습니다.
1: 독서는 무엇일까요?
2: 독서는 진정한 햇살을 마음속에 머물게 하는 것입니다.
1: 독서는 우리들을 진정한 강자로 키워 과감하게 선택과 도전을 마주하게 합니다.
2: 책 속에는 눈앞의 현실뿐만 아니라 시와 같은 아름다운 세계, 먼 미래가 펼쳐집니다.

0: 택 속에는 가장 조용하고 변함없는 보시 있고 가장 쉽게 다가갈 수 있는 현명한 상담자가 있으며 가장 인내심 있는 선생님이 있습니다.
1: 책을 읽는 것은 거인의 어깨에 올라서서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0: 책을 읽는 것은 삶의 식량을 얻는 것입니다.
1: 우리 함께 책이 선사는 봄빛을 느껴봅시다.
2: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3: 오늘 우리가 논의할 과제는 인류의 생존이 직면한 최대 위협이라는 주제입니다.
4: 전쟁입니다. 2차 세계대전 사망자는 무려 7천만 명이나 됩니다.
5: 기아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아직도 8억명 이상이 기아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4: 전염병과 환경오염도 그 위협이 엄청납니다.
3: 네, 그래요.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밖에도 우리가 잘 모르는 생존 위협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5: 무엇일까요?
3: 바로 흡연입니다. 흡연은 세계보건기구로부터 인류의 다섯 번째 위협으로 지목됐습니다. 해마다 흡연으로 800만 명 이상이 사망하고 있습니다. 당신 두 손가락 사이에 끼워진 것은 당신과 타인의 생명입니다. 노담, 담배와 멀리합시다.

예, 2026년 국제환경연구와 공공보건잡지가 발표한 한 차례 연구에 따르면 예, 매일 약 8,500g씩 끊는 것이 다이어트 후 다시 살이 찌지 않은 황금 걸음수라고 합니다. 예, 연구에는 3,758명 성인들이 포함되었고 평균 나이는 53세였습니다. 네, 처음에는 모두의 활동 수준이 비슷했고 매일 약 7,200보를 걸었습니다. 그 후 그들은 두 개의 소조로 나뉘었고 이와 함께 변화도 조용히 시작되었습니다. 네, 일반 걸음 소조는 매일 걷는 양이 증가하지 않았고 체중 변화가 뚜렷하지 않았습니다. 네, 많이 걷기 소조는 체중 감량 기간 평균적으로 매일 8,500보를 걸었는데 네, 이는 다른 소조에 비해서 1,000보 이상 더 걸은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평균 4.39%의 체중을 감량했는데 이는 약 4kg에 해당합니다. 네, 다이어트 단계가 끝난 후에도 많이 걷기 소조는 멈추지 않고 하루 8,500보 정도의 습관을 유지했습니다. 네, 이후 10개월 동안 체중이 거의 반등하지 않았으며 장기적으로 계산했을 때 체중이 평균 3.28% 약 3kg 빠졌습니다. 네, 다시 말해서 음식은 당신이 살을 얼마나 뺄 수 있는지를 결정하며 걷기는 네, 당신이 얼마 동안 감량 상태를 유지하는지를 결정합니다. 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매일 8,500보를 걷는 것이 네, 고강도 운동보다 더 난 현실입니다. 걷기는 문턱이 낮고 비용이 적게 들며 몸이 해롭지 않고 일상생활에 쉽게 녹아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화요일 라디오 이 세상에서 인사드리는 김정익입니다. 화요일 라디오 이 세상은 오후 6시에 첫 방송이 나가고 저녁 8시에 제 방으로 한 번 더 나갑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만남에 창발하겠습니다. 네, 오늘 세상 사는 이야기 코너에서는 조선족 상모춤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는 예술가 방일권 씨의 기사를 보내드리고 고사성으로 읽는 중국 역사 문화 코너에서는 반면지교 유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공감 플러스 코너에서는 더 사랑하는 마음, 덜 사랑하는 마음 없기를 이라는 글을 공유하고 음악과 인생 코너에서는 연변가사협회 강연순 선생님을 모시고 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늘 첫 곡으로 내 고향 강강술래라는 노래를 띄워드리고 학습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계혁을 갈증 정면 쪽으로 심화하여 종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중공조항의 결정, 보도 독본 학습 시간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의약폭은 위생체제 개혁을 심화하자라는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 계속으로 첫 번째 부분을 보내드립니다. 당장 제10기 제3차 전원회소 통과한 개혁을 갈증 정면적으로 심화하여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중공조항의 결정은 의약폭은 위생체제 개혁을 심화하는 것은 개혁을 갈증 정면적으로 심화하여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함에 있어서의 중요한 임무 중 하나로 간주하고 포치를 내렸습니다. 이는 습금형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조항이 인민의 건강을 수호하고자 하는 굳건한 결심을 충분히 구현했습니다. 전원회의 정신을 깊이 있게 학습 관철하려면 반드시 시종 습금형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지침으로 의약 보건위생 체제 개혁의 중대한 의의, 총체적 요구와 임무, 조치를 정확하게 리해하고 파악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중국 특색의 의약보건위생체제를 가일층 완비하고 인민의 건강 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강국 건설과 민족 붕괴 위협에 건강한 기반을 제공해야 합니다. 의약보건위생체제 개혁의 중대한 의의를 깊이 있게 인식해야 합니다. 습금형 정서기는 인민의 건강은 사회주의 현대화의 중요한 징표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중국식 현대화로 강국 건설과 민족 붕이라는 위협을 추진하는 새 장종의 길에서 위생 건강 사업의 기초적인 지위와 전반적인 역할이 한층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의약폭은 위생체제 개혁을 심화하는 것은 대중이 진찰 치료 과정에 가장 관심을 돌리고 가장 직접적으로 관계되고 가장 현실적인 리익 문제를 해결하는 데 요리하고 위생 건강 사업 발전이 불균형적이고 충분하지 못한 주요 모순을 해결하는 데 요리하며 인민의 건강과 경제 및 사회 발전의 전반 국면에 보다 잘 봉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의약폭은 위생 체제 개혁을 심화하는 것은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인민의 소망을 실현하는 필연적 요구입니다. 습금형 정서기는 건강은 행복한 생활의 가장 중요한 지표이며 건강이 1이라면 기타 모든 것은 1뒤의 0으로 0이 아무리 많아도 1이 없으면 무의미하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인민의 소망은 중국식 현대화의 출발점과 귀착점입니다. 반드시 개혁을 심화하여 기본 의료보건 위생제도가 보다 공평하고 효율적이며 성숙되고 정형화되도록 추진하며 제대로 인민 건강 복지를 보장하여 공동 부유를 추진하는 가운데 고품질 건강 생활에 대한 인민 대중의 기대를 보다 잘 만족시키게 합니다. 의약폭은 위생체제 개혁을 심화하는 것은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건설의 중요한 동력입니다. 습금형 정서기는 인민의 건강은 민족의 창성과 국가의 강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징표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0: 혹은 위생체제 개혁을 심화하는 것은 고품질 발전과 고수준 안전을 통합하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습금형 청소기는 중대한 전염병과 돌발 공공위생 위험을 방지하고 해소하는 것은 국가의 안전과 발전에 관계되고 사회 정치의 전반 국면에 안전과 관계된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반드시 개혁을 심화하여 중대한 전염병 사태에 대한 조기 경보, 연구 판단 및 대처 기제를 완비하고 예방 통제 및 응급 치료 능력을 전면적으로 향상시키며 방호망을 치밀하게 구축하고 차단벽을 튼튼히 쌓아올리며 강대한 공공보건 위생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경제 및 사회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하여 강력한 보상을 제공해야 합니다. 의약보건위생체제 개혁을 심화하는 것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의 중요한 구현입니다. 습금형 청소기는 중국식 현대화는 현대화의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고 개발도상국이 현대화로 나아가는 길을 넓혀주었으며 인류가 더욱 좋은 사회의 제도를 탐구하는 데 중국 방안을 제공했다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반드시 개혁 심화를 통하여 기본 공공위생 서비스의 균등화 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 량질의 의료 자원의 균형 배치와 기층 편중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우리나라 국정과 인류 사회의 발전 규칙에 부합되는 위생 건강 발전의 길을 지속적으로 보완함으로써 중국식 방법으로 의료체제 개혁이라는 세계적인 난제를 해결하며 조민 건강 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는 데서 서방의 현대화 모델과는 다른 새로운 모델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의약보건위생체제 개혁을 심화하는 데서의 원칙과 요구를 확고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18차 당대회일에 습금형 통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조항은 의약보건위생체제 개혁을 심화하는 것은 개혁의 전면적인 심화에 포함시켜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전면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중국 특색 있는 위생건강 발전의 길을 성공적으로 개척해냈으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라는 중대한 시련을 이겨내는 가운데 중대한 결정적 승리를 이룩하고 보교한 이론과 실천적 경험을 쌓았습니다. 개혁을 전면적으로 심화할 때 관한 습금형 청소기의 일련의 새로운 사상, 새로운 관점, 새로운 론단을 깊이 있게 학습하고 터득하고 이를 의약보건위생체제 개혁을 심화하는 전 과정과 제반고리에 일관시켜야 합니다. 당의 용도를 견제하고 강화해야 합니다. 습금형 통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조항의 권위와 집권적 통일 영도를 결연히 수호하고 확고부동하게 정확한 정치적 방향을 따라 전진하며 시종 당의 용도를 견제하는 데 의거하면서 의약보건위생체제 개혁을 심화하고 이민의 건강을 수호하는 강대한 힘을 결집시켜야 합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누는 시간입니다. 열정과 패기, 감동이 살아있는 여러분의 솔직 담백한 이야기 함께 들어봅니다.
1: 네, 세상 사는 이야기 시간에는 조순족 상모춤의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는 예술가 방일곤 씨라는 의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푸르스름 단색이던 야광 상모가 오색 령룡한 야광빛으로 변하고 현란한 불꽃이 상모줄 끝에서 화려하게 사방으로 부서진다. 흥겨운 줄뛰기의 리듬에 맞추어 상모 춤꾼들이 오래전 넘나들고 양걸춤 나무다리 위에서 묘기를 부리듯 상모가 돌아간다. 워낙 흥겹고 성순하는 상모춤인데 빛과 색채, 묘기까지 가미되니 구경꾼들의 아낌없는 환호성 소리와 박수가 저절로 터져나온다. 이 모든 혁신의 중심에는 훈춘시 문화관의 상모춤 안무가 방일곤이 있다. 그는 전통 상모춤을 현대적 감각과 창의적인 기술 그리고 끊임없는 혁신으로 재탄생시키며 전국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예술인이다. 방일곤의 이야기는 단순한 예술가의 성공 스토리가 아니다. 가난과 역경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은 한 청년의 끈질긴 도전,

그리고 전통예술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이를 미래로 연결시키는 진정한 전승자의 기록이다. 1987년 화룡시 복동진의 평범한 농가에서 태어난 방일곤의 인생은 순탄하지 않았다. 16살, 누구에게나 불안정하고 연약하기 쉬운 나이에 그는 갑작스럽게 부모님을 모두 잃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병원에 갈 형편이 되지 않자 부모님 모두 정확한 병진단조차 받지 못한 채 불과 1년 사이에 모두 세상을 떠나다는 셈이다. 어린 나이에 홀로 남겨진 방일곤은 가장 먼저 부모님의 빚을 갚기로 했다. 집을 팔고 땅을 양도하여 부모님 생전의 진 빚을 모두 청산한 후 그는 몇백 원밖에 안 되는 전 재산을 안고 영길로 향했다. 목적도 없이 확실한 직업도 없이 그는 낯선 도시에 몸을 던졌다. 밤에는 PC방에서 눈을 붙이고 낮에는 온 시내를 돌아다니며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그의 추억 속 영길에서의 나날은 처절하게 그지없었다. 그는 영길시의 한 음식점에서 서빙으로 첫 발을 내디뎠고 이후 술집, 노래방 등 여러 곳을 전전하며 힘겨운 나날을 보냈다. 방일곤은 당시의 어려움을 가난 자체보다는 무기력함을 가장 큰 고통으로 꼽았다. 일용직으로 있는 일은 힘들지만 몸이 힘든 게 아니라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힘든 일을 마치고 숙소에 돌아와 누워도 잠들지 못했다. 자신이 어떤 꿈도 계획도 없이 그저 하루하루를 무의미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고통이었다. 방일곤은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단순한 생계 수단이 아닌 삶의 목표와 의미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2009년 10월 방일곤의 인생에 전환점이 찾아온다. 평소 노래를 좋아했던 그는 진의 소개로 웨딩 업계에 발을 들여놓았다. 결혼식 축하 공연에서 축가를 부르던 어느 날 그는 우연히 상모춤 전승인인 한상일 스승을 만나게 되었다. 한상일은 젊은 방일곤의 처지를 알게 된 후 그에게 상모춤을 권유했다. 하지만 처음 방일곤의 반응은 냉담했다. 온종일 고개만 흔드는 춤이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 상모춤에 대한 별다른 미련 없이 거절하려 했던 그였지만 근 한 달 동안 이어진 스승의 권유 끝에 결국 도전을 결심하게 되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방일곤은 상모춤을 배운 첫날부터 상모를 회전시키는 기초 동작을 성공시킨 것이다. 일반 사람들은 처음 상모를 돌리면 댕기가 잘 돌아가지 않기 마련이다. 그러나 방일곤은 자신에게 숨겨져 있던 재능을 단번에 드러냈다. 이 타고난 자질은 아마도 그가 겪은 시련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고통과 위험 속에서도 자신의 예민에 집중할 수 있었던 힘, 몸과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능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로부터 두 달 후인 2009년 12월, 그는 광주시에서 상모춤 공연 무대에 설 수 있을 만큼 실력을 늘렸다. 설명절 기간에 풍경구 공연인데 하루에도 반시간 간격으로 8차례나 공연을 하는 힘든 무대였다. 40일간의 힘들었던 공연 후 받은 3,000원은 그가 22년 인생에서 번 가장 큰 돈이었다. 이 돈을 준 그는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자신도 노력하기만 하면 해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처음으로 실감한 순간이었다. 2010년 3월 방일곤은 장백산 풍경구로 자리를 옮겨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상모춤을 추었다. 이 시기는 그의 상모춤 기술이 가장 빠르게 성장한 시기였다. 그는 매일 밤 숙소 로비에서 인터넷에서 검색한 상모춤 동영상을 보면서 고난도 기술을 자체로 도전하고 익혔다. 그에게는 무용 경험이 전무였다. 기본적인 스트레칭 하나에도 눈물이 날 정도로 고통스러웠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옆에서 거들어주는 사람도 없이 혼자 연습하다 머리를 땅에 부딪혀 상처를 입기도 여러 번이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이를 악물고 연습을 계속했다. 그 결과 그의 이마에는 굳은 살이 생겼고 탈모 현상까지 겪었다. 이러한 고통은 상모춤이 단순히 놀이나 기술이 아니라 온몸의 정신을 갈아넣는 진지한 예술이라는 사실을 말해준다. 그리고 방일곤은 그 고통을 기꺼이 감내하며 자신만의 길을 개척해 나갔다. 꾸준한 노력은 결국 빛을 보았다. 2011년부터 전국 각지에서 방일곤의 상모춤 요청이 쇄도하기 시작했다. 그때로부터 그는 상모춤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인연을 맺게 되었다. 같은 해 중국 달인쇼
제3시즌 연변 지역 예선에서 단연 두각을 나타낸 박열권은 본선에 진출해 전국 시청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당시 그의 독창적인 퍼포먼스였던 35m에 달하는 장상모 댕기를 객석까지 날려보내는 기술은 큰 화제를 모았다. 이 기술은 단순히 상모 댕기의 길이만 긴 것이 아니라 관석 관객의 머리를 스쳐지나가며 회전하는 고난도 동작으로 그의 대표적인 퍼포먼스가 되었다. 그 후 그는 CCTV 행복을 향해 출발, 비상 6+1, 활락 영웅, 나 음역설 야회 오를 테야, 황금 백초 등 수많은 예능 프로에 출연하며 조선족 상모춤의 매력을 널리 알렸다. 상해 동방위성, 복근 동남위성, 호북위성, 하북위성, 북경위성 등 전국 각지의 텔레비전 방송 무대들도 그의 상모춤으로 물들었다. 2016년에는 CCTV 음악 채널 민가중국, 두만강, 중로정 등 대형 문예공연에도 참가했다. 흥미로운 점은 방일곤의 예술적 재능이 상모춤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2008년부터 2009년 사이 그는 중국 음악학원 성악 9급과 10급을 취득했다. 또한 2009년 길림성 예술 시리즈 대회 성악 부문에서 동상을 따냈고 2013년 같은 무대 무용 부문에서 1등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러한 다양한 예술적 역량은 그가 단순한 기능인이 아닌 예술의 본질을 이해하고 표현하는 진정한 예술가임을 증명했다. 소리와 움직임, 전통과 현대 경계를 넘나드는 그의 예술혼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2013년 방일권은 상모춤으로 명성을 얻게 되면서 용정시 문화관 입시 시험에 통과되어 전문 예술인으로서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그리고 2015년 11월에는 훈촌시 문화관의 요청으로 자리를 옮겨 여성 상모팀을 직접 조직하고 매 수시간의 집단 훈련을 이끌었다. 훈촌시 문화관에서 그는 상모팀을 체계적으로 육성했고 단원들의 기술 향상뿐만 아니라 팀워크와 예술적 표현력 강화에도 힘썼다. 그가 안무를 맡은 명절의 기쁨은 야광 상모, 화염 상모, 줄뛰기 상모 등 혁신적인 상모춤들이 어우러져 2020년 연변 텔레비전 방송국 음역설 야회 무대를 빛냈다. 방일곤의 진정성은 그의 고백에서도 드러난다. 저에게 있어서 상모춤은 단순히 생계를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제 인생을 바꾸었고 삶의 태도까지 바꾸었습니다. 이 춤을 제대로 배우고 전승하는 것이 제 꿈입니다. 상모춤은 저에게 목표와 자부심을 주었고 이제는 그것을 다음 세대에 전하는 것이 제 책임과 의무라고 생각됩니다. 방일곤의 진정한 가치는 단순한 기능 전수에 있지 않다. 그의 가장 큰 업적은 상모 자체 혁신에 있다. 전통 상모가 가진 구조적 문제점들인 불편한 착용감, 잦은 부품 손상, 공연 중 발생하는 소음, 비효율적인 교체 방식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는 무려 10년에 걸친 오랜 연구와 실험을 진행했다. 2020년 4월, 마침내 국가지식재산권국으로부터 조선족 상모 실용신형 특허를 획득했다. 이는 중국 조선족 상모의 첫 특허이다. 이 특허에는 여러 면이 혁신적인 계량이 담겨져 있다. 방일곤은 특허 연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다. 전통을 그대로 보존하는 것만이 전승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대인들이 더 편하게, 더 아름답게 춤출 수 있도록 도구 자체를 발전시키는 것도 중요한 전승의 방식입니다. 제가 만든 상모로 후배들이 더 수월하게 기술을 익히고 더 멋진 퍼포먼스를 펼칠 수 있다면 그보다 큰 보람은 없을 것입니다. 현재 이 계량 상모는 훈촌시 무형문화유산 조선족 상모 제작 기계로 명명됐다. 그의 목표는 명확하다. 상모와 상모춤이 더 잘 보존되고 전승돼야 더 멀리 전국과 세계로 나갈 수 있습니다. 조선족 상모가 살아 숨쉬는 문화유산으로 남길 원합니다. 박열권의 혁신은 멈추지 않는다. 최근 5.1절 휴가 기간에 장춘의 공연 찾아갔던 그는 전동휠을 타고 다니는 사람을 보고 전동휠을 타고 무대에 등장하면서 상모를 돌리는 새로운 퍼포먼스를 또 생각해냈다. 조금이라도 새롭고 눈길을 끌 수 있다면 저는 과감히 상모춤을 혁신해봅니다. 그는 서커스단에서 선보이고 있는 고난도 외발 자전거를 타면서 상모춤을 추는 퍼포먼스도 연습 중이라고 말했다. 많은 사람들이 전통은 변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 생각은 다릅니다. 전통은 시대에 맞게 발전해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정신과 미학을 일치하는 것입니다. 그의 말에는 확신이 담겨져 있다. 방일권의 혁신은 또한 포용성을 향해 나간다. 그는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도 상모춤을 출 수 있는 휠체어 상모를 고심히 연구하고 그 노하우를 전수했다. 연변조선족 자치주 장애자 연합에서 전국 장애자 문예회연에서 선보인 휠체어 상모춤은 1등상을 받았다. 2020년에는 영길시 임평수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줄뛰기를 하면서 상모춤을 추게 하여 연변 텔레비전 방송국의 소년 아동 음역설 문예야회에서 큰 인기를 얻었다. 2025년에 방일권이 도나시 제2소학교 학생들에게 가르친 상모춤 표현은 제13회 소화풍채 전국 소년 아동 무용 전시 공연에서 최고상인 소화지성 영혜를 따내기도 했다. 현재 방일권은 훈춘시 여러 소학교와 중학교에 내려가 정기적으로 상모춤 전승 교육을 진행하며 상모춤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있다. 상모의 색동줄이 힘차게 휘날리듯이 방일권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가난과 상처를 딛고 전통 예술을 현대적으로 계승하는 젊은 예술가의 행보는 아름다운 곡선을 그리며 넓은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다. 그가 보여준 것은 단순한 기술의 전수가 아니라 전통을 지키되 전통에 갇히지 않고 과거를 존중하되 현재의 기술로 새롭게 태어나게 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방일권이 상모춤을 통해 보여주는 진정한 전승의 의미이며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할 혁신과 발전의 진정한 가치일 것이다. 방일권은 입으로만 말하지 않고 자신의 몸과 상모와 기술로 증명하고 있다. 전통은 박제되어야 할 유물이 아니라 시대와 함께 호흡하며 진화하는 살아있는 예술이라는 사실과 그 진화의 중심에는 언제나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열정과 노력, 창의성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이다. 네, 노래 한 곡 듣고 고사성으로 읽는 중국 역사 문화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고향 향연이를 띄워드립니다.

고사성어는 단순한 단어가 아닌 역사지에 강축된 한편의 드라마 같은 이야기고 중화문화의 전수를 담은 보물창고입니다. 매일 하나의 고사성어를 깊이 있게 파헤쳐 그 속에 담긴 생생한 역사 문화적 배경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알아볼 고사성어는 반면지교입니다. 절반 반, 낫면, 갈지, 사귈교로 구성된 반면지교는 잠깐 만난 사이인데 얼굴을 기억하다라는 뜻으로 친분이 돈독하자는 사이를 비유한 말입니다. 동한때 유명한 학자 응봉은 어릴 때부터 남달리 총명했고 한 번 보거나 경험한 것은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는 비상한 경력을 갖고 있습니다. 당시는 백성들의 억울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방에 사람을 파견하여 재수사를 진행하는 일이 잦았습니다. 한 번은 2,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연루된 소송 사건으로 나라가 시끄러웠습니다. 경력이 뛰어난 응봉이 이 사건의 수사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는 24개 지방을 돌며 수사를 끝내고 관청에 돌아와 기록한 자료를 보지 않은 상태에서 그동안 만난 사람들과 생긴 일들을 빠짐없이 보고해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당시 고인의 묘비에 새겨지는 비문은 신분에 따라서 사용되는 필체와 문구가 엄격하게 규정되는데 많은 문인과 학사들은 비문을 무척 중시했습니다. 어느 날 응봉은 함께 수사하러 나온 허훈과 함께 말을 타고 묘지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화려한 필체와 아름다운 문구를 보고 한눈에 반한 허훈이 말에서 내리더니 장문의 비문을 요기 시작했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응봉은 비문을 대충

하고 있다는 것은 들어서 익히 알고 있지만 이렇게 긴 비문을 한번 보고 기억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허훈이 끝까지 믿지 않자 응봉은 할 수 없이 말에서 내렸습니다. 그는 비석을 등지고 서서 먼 산을 바라보며 비문을 읊어내려갔습니다. 한자도 틀리지 않고 읊었지만 허훈은 여전히 반신반의했습니다. 분명 어디선가 이 비문을 본 적 있을 거야. 허훈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허훈은 응봉을 시험해보기로 했습니다. 허훈은 오는 길에서 관사며 빈객, 군사 그리고 많은 하인들을 만나면서 생긴 일들을 꼼꼼하게 기록했습니다. 도성에 도착하자 기록한 내용을 응봉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동안 기록한 내용들이요. 한번 보시오. 응봉은 대충 넘겨보더니 빠뜨린 부분이 있소 라고 대답했습니다. 응봉의 말에 허훈은 어안이 벙벙해졌습니다. 빠뜨리다니 대체 어느 부분이라 말이오. 영천 윤 씨 집에서 물을 마시며 목을 축였던 일을 까맣게 잊으셨단 말이오. 기록에 빠졌지 않소. 그제서야 기억이 떠오른 허훈은 응봉의 기억력에 탄복하고 말았습니다. 응봉이 팽성에 있는 원하를 찾아갔을 때 일이었습니다. 주인이 외출 중이라 대문이 굳게 닫혀져 있었습니다. 그가 되돌아가려고 할 때 하인 한 명이 문을 빼꼼히 열었습니다. 그 하인은 얼굴 반쪽만 내밀더니 차갑게 몇 마디 던지고는 귀찮다는 듯이 대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 후 수십 년이 흐르던 어느 날 길을 가던 응봉은 우연히 그 하인과 마주치자 아는 체했습니다. 느닷없이 인사를 받은 하인은 당황하며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나를 모르겠나? 하기야 나와는 반면 지교밖에 없으니 기억할 리가 없지. 옛날 팽성 원하에 살지 않았느냐? 응봉이 이렇게까지 설명했음에도 하인은 여전히 기억나지 않은지 고개만 갸동했습니다. 네, 이 이야기는 후한 응봉전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반면지교라는 고사성어는 바로 이 이야기에서 유래했습니다. 이는 잠깐 만난 사이인데 얼굴을 기억하고 있다라는 뜻으로 친분이 돈독하자는 사이 또는 한두 번 만나 약간의 교분이 있음을 비유하는 말입니다. 이어서 공감 플러스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삶이 풍성해지는 하루 3분의 힘, 공감 플러스. 더 사랑하는 마음, 덜 사랑하는 마음 없길. 자식 사랑에 대해서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맞는 말이지만 사실 그 아픈 정도가 다를 수는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이런 조사 연구를 했습니다. 768명의 아이들과 그 부모를 대상으로 편애하는 자식이 있는지를 물어봤더니 아버지의 70% 그리고 어머니의 65%가 편애하는 자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편애 대상은 마시가 많았지만 연약한 막내인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건강하고 듬직해서 예쁜 자식, 약하고 안쓰러워서 보듬어주고 싶은 자식, 편애 이유도 각양각색이었습니다. 연구 결과처럼 부모님들은 편애 이유를 다양하게 이야기하지만 사실 제일 중요한 요소는 나와 얼마나 비슷한 점이 많은가 하는 유사성입니다. 편애는 본능적인 것이지만 이는 당연히 자녀 양육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 사랑을 더 받은 아이는 지나치게 의존적이 될 수 있고 사랑을 덜 받은 아이는 사랑을 얻기 위해서 지나치게 노력하는 강박적 경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물론 부모는 자식들을 공평하게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있고 일부러 편애하는 것도 아니지만 마음이 더 쓰이는 자녀가 있을 때 자신도 모르게 편애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적인 공평 전략보다는 질을 중심으로 하는 맞춤형 공평 전략이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가 3명이 있는데 그중 안아주고 싶은 마음이 든 것은 막내였지만 형제간 경쟁에 신경 쓰여 모두를 안아줍니다. 이것은 양적인 공평 전략입니다. 이 포옹은 자연스러운 감정이 행동으로 나오는 반응이어야 하는데 규칙처럼 모두에게 적용하다 보면 가족 내에서 포옹의 정서적 가치가 떨어지게 됩니다. 반면 맞춤형 공평 전략은 자녀들의 나이, 성 그리고 취향에 맞게 놀아주고 반응해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손이 많이 가는

어린 아이일 뿐입니다. 아이가 감당하지도 못할 역할을 주고 이해를 강요하지 않은 게 좋습니다. 큰 아이에게 둘째만큼 시간을 충분히 줄 수는 없더라도 동생이 잠든 사이 큰 아이와만 할 수 있는 놀이를 개발해서 함께 해보는 게 좋습니다. 동생과는 하지 않은 너와 나만 하는 놀이가 있다는 메시지를 형에게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형제간 경쟁 심리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 부모 사랑을 되찾기 위해서 어린 아이처럼 행동하는 퇴행 현상도 막을 수 있습니다. 자녀들을 비교하는 말도 삼가야 합니다. 언니는 내 나이 때 벌써 신발끈도 혼자 멜 수 있어서 같은 말을 하기 쉬운데 좋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자신이 특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누구가와 비교돼서 평가절하 될 때 화가 납니다. 당연히 형제간 경쟁도 더 심해집니다. 아이들이 형제에게 섭섭함이나 경쟁 심리를 느낀다 해서 야단치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아이들이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합니다. 물론 아이가 화났다고 물리적으로 상대를 괴롭히는 걸 방치하라는 건 아닙니다. 이럴 때 부모는 나름대로 벽 보고 10분 있기 등의 규칙을 정해 즉각적으로 제재해야 합니다. 형제간 경쟁 심리가 행동으로 이어져 어떤 형태든 물리적 폭력이 발생하면 맞는 쪽뿐만 아니라 때린 쪽도 마음의 죄책감이 남아 건강한 자존감 형성에 나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변함없이 자녀 키우기 쉽지 않습니다. 이것만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아이든 각각 소중하고 특별하다는 마음을 갖기, 그리고 아이에게 그 마음을 꼭 전달해 줄 것. 네, 승리는 우리 모두에게라는 노래를 듣고 바로 음악과 인생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0: 힘들 때 음악은 우리에게 약이 되고 힘이 됩니다. 옛 노래를 다시 들으며 추억과 함께 그 속에 담긴 이야기 함께 나눠봅니다. 네, 오늘은 연변가사협회 강영순 선생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1: 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만나서 반갑습니다.
2: 예, 안녕하세요. 강영순입니다. 반갑습니다.
1: 네, 예, 반갑습니다. 네, 언제부터 네, 그 연변가사협회에서 네, 가수 활동을 시작하셨습니까? 그리고 음악을 사랑하게 된 계기는 네, 무엇인지요?
2: 양천공 10년도에 퇴직한 후 뒷산 사이에 몰두하다가 우연하게 친구의 소개로 성악학원 노래교실부터 다녔댔습니다. 그리고 4년 전에 연변가사협회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가사협회에서의 시창 수업을 매진하면서 악보도 배우고 악미도 배우고 노래도 부르고 연기씨 TV 아리랑방송 내 노래 내 사랑과 연변TV 1평도 2평도 무대도 출연하고 크고 작은 광장 무대에서 꿈같은 경험을 쌓고 있으며 롤네의 황혼인생 즐기고 있습니다.
1: 언제부터 이 음악을 좋아하셨습니까? 혹시 예전에 그 가수로 활약하셨습니까?
2: 아닙니다. 그래서 어릴 때는 좀 어릴 때 좀 춤도 좀 췄고 잘은 나이스고 노래는 그저 독창이라면 해 못 봤습니다. 그래서 내 전업은 이게 출신이란 말인가? 이게 출신이고 노래를 할 줄 모르고 예. 어쨌든 이 내 양성공 18년도부터 이렇게 노래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1: 아, 그랬군요.
2: 네.
1: 네, 그러면 네, 꿈꾸는 진달래 이 노래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 곡을 처음 접하고 네, 부르게 된 계기는 네, 무엇입니까? 예, 그리고 네. 이 곡을 처음 불렀을 때 그 소감을 좀 어떻게 그 저희들한테 네. 알려줄 수 있겠습니까?
2: 꿈꾸는 진달래는 연변가사협회 김광룡 회장님 작사의 최동혁 선생님 작곡으로서 임양숙 가수님이 원창으로 불렀습니다. 진달래는 봄을 가장 먼저 알리는 꽃으로 산서리와 추위를 이겨내는 민족의 정서와 집단적 열정으로 가사 내용이 좋고 선율 흐름이 특이하고 예 너무 좋아 내 이 노래를 부르기 싶어 제가 가사 배워서 제일 처음으로 배워서 부른 노래라 말입니다. 그래 양성은 23년도에 올 단어명절에 연기씨 TV에 독창으로 출연했고 크고 작은 무대에서도 여러 차례 이 노래를 불렀댔습니다.

0: 예, 그리고 인생의 가을 이 노래를 들으면서 내 선생님의 그 인생 경험을 비추어서 이 곡의 가사와 멜로디가 내 가진 공감점이랄까요? 아니면 깊은 깨달은 인생 철학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1: 예, 그 인생의 가을은 신겨 작사 박서롬 작곡인데, 작곡이 이 노래는 전하는 인생 철학은 죽음을 알고 오히려 더 뜨겁게 지금을 불태우라는 것입니다. 락의 업을 살아있는 증거로, 노을은 끝이 아닌 장엄한 절정으로, 긍정적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힘이 있어 공감하며, 나도 지금 이 가사대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전 세상 황혼 인생 즐기며 살아가세라는 이 핵심적인 철학으로 현실을 즐기며 살자고 말하는 것입니다. 젊은이 기준으로 자기 가을을 평가하지 말고, 가을만이 깊이와 여우, 성숙의 맛을 누리자는 것입니다.

0: 예, 그리고 그내 마음의 태양 이 노래가 네 선생님께 가지는 특별한 의미는 네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리고 마음속에 태양은 무엇을 상징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 예, 태양은 열성류의 사랑의 이유, 자기 확신, 그리고 나눔의 따뜻함을 상징합니다. 예, 내 마음의 태양, 이 노래는 김광용 작사, 방학순 작곡, 이 노래는 단순한 곡이 아니라 예, 삶을 살아가는 한 내면이 등대와 같은 의미입니다. 변함없는 사랑의 이유 앞선 질문이 내가 왜 노래를 이토록 좋아하는가에 대한 답 자체가 바로 마음 속의 태양이라는 것입니다.
2: 네, 끝곡으로 강영순 선생님이 부르신 내 맘의 태양이란 노래를 보내드리며 오늘 라디오 이 시장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서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프로 편성과 진행의 김정희였습니다. 네, 좋은 시간 되시고 네, 이어지는 프로도 계속해 애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0: 뉴스입니다. 먼저 시간 방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초심과 사명을 명기하고 부흥의 로성에서 분발 정진하자. 오늘은 중국 공산주의자들의 꿈이 싹튼 곳 상해와 절강성 가흥시로 안내합니다.
0: 한정 부주석이 러시아 대통령과 회담했습니다.
1: 전국 밀 수확률이 60%에 육박하고 여름 파종이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0: 이란과 파키스탄 양국 내무부 장관이 회담했습니다.
1: 요새요 특집 프로를 보내드립니다.
0: 아래 상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올해는 중국 공산당 창립 105주년입니다. 습금평 총서기는 중국 공산당은 탄생할 때부터 중국 인민을 위해 행복을 추구하고 중화민족을 위해 부흥을 도모하는 것을 자체의 초심과 사명으로 확립했다고 표했습니다. 105년 동안 중국 공산당은 시종 초심과 사명을 실천하고 전국 인민을 단결하고 이끌어 인류 발전사의 장엄하고 화려한 화폭을 그렸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은 전례 없는 밝은 전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열 보도, 초심과 사명을 명기하고 부흥의 로성에서 분발 정진하자는 혁명 성지를 찾아 그곳이 겪은 격변의 세월과 눈부신 현재를 조명하며 당의 지도하에 어려움을 극복하고 부민 흥업을 실현한 비범한 성과를 소개합니다. 오늘은 중국 공산주의자들이 꿈이 싹튼 곳 상해와 절강성 가흥으로 안내드립니다. 현재 금맥과 영광 홍색 야외박물관 주제 전시가 상해시 황포구의 중국 공산당 1차 전국 대표대회 기념관 특별 전시청에서 한창 진행 중입니다. 서로 어우러져 빛을 더하는 하나하나의 진귀한 혁명 유물과 문헌은 천지개벽의 파란만장한 세월을 함께 대변하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 1차 전국 대표대회 기념관 당면의 서기이며 관장인 전인화는 석금형 총서기는 우리 당의 모든 역사는 중국 공산당 제1차 전국 대표대회에서 시작된 것이며 우리가 아무리 멀리 나아간다고 해도 올 때기를 잊어서는 안 됨을 강조했다고 말했습니다. 신시대에 서서 돌아보면 중국 공산당 제1차 전국 대표대회 유적지는 공산주의자들의 정신적 고향이며 우리가 어디서 오고 금맥이 어디에 있는지를 항상 일깨워줍니다. 중국 공산당 제1차 전국 대표대회 유적지와 가흥 나무홍서는 중국 공산주의자들의 꿈을 향해 덫을 올리고 중국 인민을 위해 행복을 추구하고 중화민족을 위해 부흥을 도모하는 초심과 사명을 배태한 곳입니다. 중국 공산당 창립 100주년 경축대회에서 습금형 총서기는 100년 전 중국 공산당의 선구자들이 중국 공산당을 창건해 진리를 견지하고 리상을 고수하며 초심을 실천하고 사명을 짊어지고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용감하게 투쟁하면서 당에 충성하고 인민을 저버리지 않는 위대한 창당 정신을 형성했으며 이는 중국 공산당의 정신적 원천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위대한 창당 정신을 고양해 중국식 현대화 추진에 강대한 정신적 동력을 제공해야 합니다. 18차 당대회일에 습금형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조항은 인민을 중심으로 하는 발전 사상을 견제하며 당과 국가의 사업에서 역사적 성과를 이룩하고 역사적 변혁이 일어나게 했으며 우리나라가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 건설하는 새로성에 오르도록 추진했습니다. 당의 탄생지인 상해에서 다섯 개 중심은 습금형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조항이 상해에 부여한 총체적 역할입니다. 국제 경제, 금융, 무역, 해운 센터를 기본적으로 건설한 오늘날 상해는 국제 과학기술 혁신 센터를 기본적으로 형성하고 글로벌 영향력을 꾸준히 높여가며 혁신 원천 역량을 지속적으로 키우고 있습니다. 장강 과학성 G60 과학혁신회랑에서 양포 과학혁신벨트, 서해 모속공간에 이르기까지 상해는 글로벌 최우수 과학기술 클러스터 순위에서 앞자리를 확고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국산 대형 항공기, 대형 크루즈선 등 중국 제조의 최고 수준을 대표하는 많은 1위가 상해에서 끊임없이 탄생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급속도로 발전하는 동시에 상해는 인민의 도시는 인민이 건설하고 인민의 도시는 인민을 위한다는 중요한 이념을 실천하면서 가장 좋은 자원을 인민에게 돌리고 량질 공급으로 인민을 위해 봉사하고 있습니다. 로후 주택 단지 개선에서 지역사회 식당 건설에 이르기까지 쓰레기 분리 배출에서

0: 원도시 건설, 황포강과 소주화 생태 복원에 이르기까지 상해시는 끈질긴 노력으로 대중들이 맞닥뜨린 오랜 과제와 뒷근심을 힘써 해결하고 있습니다. 상해시 황포구 타포교 가도의 한 주민은 현지 로인들의 소회가 크다며 늘 기쁘고 흥분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위대한 시대에 생활하는 우리로서는 정말 행운스럽고 행복합니다. 절강 가흥은 초심을 굳건히 지키며 도시와 농촌의 융합 발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한 절강과 상해를 연결하는 교두보로서 장강 삼각주 일체화 고품질 발전의 새로운 흐름에도 깊이 융합되고 있습니다. 2025년에 가흥 농촌 주민의 가처분 소득은 5만 4,939원을 기록하면서 연 22년간 절강성 제1위를 차지했습니다. 한편 가흥의 규모 이상 공업 생산 총액은 1조 5천억 원을 돌파해 전국 선진 제조 100강 도시 20위권에 진입했습니다. 그리고 국가급 정문화 정밀화, 특색화, 잠시나 소고인 기업 243개를 육성해 전국 지구급 시 제일 진에 들었습니다. 중공장 당학교 국가행정학원 과학연구부 보조임 홍향화는 당원 50여 명에서 1억 명이 넘게 발전하는 105년 동안의 위대한 로정은 바로 위대한 창당 정신의 인도하에 중국 공산당이 인민을 단합 인솔해 역사의 길이 빛날 인간 기석을 창조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중화민족이 일떠서고 보유하고 강대지기까지 위대한 도약을 실현했습니다. 신시대의 위대한 창당 정신을 고양하려면 반드시 습금형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으로 마음을 결집하고 정신력을 키워야 합니다. 이 강대한 사상 무기를 잘 이용해 위대한 실천을 지도하고 추진하며 위험 앞에서 과감히 투쟁하고 도전 앞에서 과감히 돌파구를 마련해가면서 시종 전략적 정력을 유지하고 발전 입장을 확고히 하며 충족한 저력으로 변화에 대응하고 새로운 국면을 개척해야 합니다. 위대한 창당 정신을 고양하며 신시대 중화 대지에 재분해서 도약식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경제 총량 세계 2위, 화물무역 규모 세계 1위를 자랑하는 중국은 글로벌 경제 성장을 지속적으로 견인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중국은 혁신력이 가장 빨리 상승하는 경제체 중 하나로 부상했으며 종합혁신능력은 세계 9위에 놓였습니다. 상하이 달 탐사에서 분투자 호심의 잠수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대국 종기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당면 우리나라는 연구개발인원 규모, 글로벌 100대 혁신 클러스터 규모 모두 전 세계 1위를 차지하는 세계 과학기술 강국으로 빠르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중국은 세계 최대 규모의 교육체계와 사회보장체계, 의료체계를 건설했으며 인민 대중의 획득감, 행복감, 안전감은 보다 더 충실하고 보다 더 보장되고 있으며 보다 더 지속 가능해졌습니다. 오늘날 중국은 이미 초유사회를 전면적으로 건설하고 절대적 빈곤 문제를 역사적으로 해결했으며 14억여 명의 인민이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전면적으로 실현하는 분토 목표를 향해 매진하고 있습니다. 100년 대당은 왕성한 활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새 로정에서 우리는 위대한 창당 정신을 한층 더 고양하고 초심을 견지하며 고름을 멈추지 않고 더 우수한 답안지를 제출하며 새롭고 더 큰 휴양한 성과를 이룩하기 위해 힘달 것입니다.
1: 한정 국가 부주석이 현지 시간으로 6월 5일 상크트페테르부르크에서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회담했습니다. 한정 부주석은 우선 푸틴 대통령에 대한 습금평 주석의 친절한 문안을 전했습니다. 한정 부주석은 국제 정세가 혼란스럽고 복잡한 가운데 중국과 러시아 관계가 안정성과 탄력성을 유지할 수 있는 핵심은 습금형 주석과 푸틴 대통령의 지도적 역할이 있다고 표했습니다. 얼마 전 두 나라 정상은 북경에서 성공적으로 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와 재분야 협력에서 새로운 중요한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중국은 러시아와 함께 두 나라 정상의 중요한 공감대를 잘 이행해 중국 러시아 관계의 시대적 대포를 부단히 풍부하고 보다 공정하고 합리한 글로벌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를 희망합니다. 푸틴 대통령은 습금평 주석에 대한 량환 주권을 전해줄 것을 한정 부주석에게 부탁하고 나서 당면 중국과 러시아 관계는 전례없이 높은 수준에 놓여 있다고 비유했습니다. 러시아는 중국과 정치적 상호 신뢰와 설린 친선을 계속 심하고 재분야 교류 협력을 추진하며 중국 러시아 관계의 확실성으로 세계 평화 발전에 안정성을 더하기를 희망합니다.
0: 한종 국가부주석이 현지 시간으로 6월 5일 상크트페테르부르크에서 제19회 상크트페테르부르크 국제경제론단 전원회에 참석해 글로벌 관리 창의를 실천해 아름다운 미래를 함께 창조하자라는 제목의 연설을 발표했습니다. 한종 부주석은 연설에서 당면 세계 100년 변국이 가속화되고 글로벌 도선과 관리

0: 한종 부주석은 글로벌 관리창의 실천을 둘러싸고 네 가지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첫째, 평등한 협력을 견제하고 공동협상, 공동건설, 공동향유의 글로벌 관리관을 창도해야 합니다. 둘째, 국제 공평과 정의를 수호하고 유엔의 지위와 권위를 수호해야 합니다. 셋째, 공동발전을 추진해 각국 인민의 획득감을 증강해야 합니다. 넷째, 행동 조류를 강화해 가시적인 성과를 더 많이 창조해야 합니다. 한종 부주석은 올해는 중국 15차 5개년 전망계획을 실행하는 첫 해이며 15차 5개년 전망계획은 향후 5년간 중국 발전의 옹단청사진을 제시했을 뿐만 아니라 중국이 세계 각국과 협력해 상생하는 아름다운 청사진을 그렸다고 표했습니다. 중국은 각축과 함께 글로벌 관리 창의를 전면적으로 이행하고 보다 공정하고 합리한 글로벌 관리 체계를 구축해 인류의 더 아름다운 미래를 함께 실현하길 희망합니다. 연설 후 진행된 상무 교류 시간에서 한종 부주석은 종로 관계에 대해 사회자의 질문에 대답했습니다.
1: 농업농촌부가 6월 6일에 발표한 밀기계 수확 상황에 따르면 현재 전국적으로 수확한 밀 면적은 2억 무, 수확률은 60%에 육박합니다. 동시에 밀 수확이 끝난 지역에서는 여름 파종 작업을 질서 있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하, 회하, 해하 주요 생산지의 겨울밀은 수확 절정에 이르렀고 섬서성과 산동성은 이미 대규모 수확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기후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서 산동성은 지역별 농업응급구조센터 704곳을 조직하고 트랙터식 곡물 수확기 4,600여 대를 비축했으며 밀건조 서비스 지점을 2,000여 곳을 설치했습니다. 덕두시 대규모 농장주 과건지에 5천여 무 밀밭에서는 트랙터식 수확기가 큰 도움을 제공했습니다. 봄은 하루를 다투고 여름은 시기를 다툽니다. 밀 수확을 끝난 지역은 바로 여름 농사 준비를 다그치고 있습니다. 각지는 고성능 파종기와 비어고속 이안기를 널리 보급하고 합리적 밀식, 수분 비료 일체화 등 핵심 조치를 실시해 대면적의 작물 단위당 수확고를 높이고 있습니다. 올해 수평현 농업생산합작사는 8개 향진의 6만 무 밭에 전과정 위탁 서비스를 제공하고 신형의 지능형 파종기를 대규모로 활용하고 합리한 밀식 기술을 적용해 옥수수의 단위당 수확고를 높이고 있습니다. 최신 농업 상황 조사에 따르면 전국 여름 파종 진행률이 근 20%에 달합니다. 현재 농업농촌부는 지역별 작물별로 여름철 관리 기술 방침을 마련하고 실무조와 과학기술팀을 현장에 파견해 여름 수확, 여름 파종, 여름 관리 생산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0: 올해 우리나라는 재정과 금융으로 내수를 촉진하기 위해 특별자금 1,000억 원을 마련했습니다. 재정금융부문은 대출이자 보조, 금융보증, 리스크 보상 등 다양한 수단을 종합적으로 활용해 더 많은 자금이 투자와 소비 핵심 분야로 유입하도록 유도해 시장 활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상해 농산물 중심 도매 시장에서 냉동 수산물을 경영하는 망신거래에서 매년 5월, 6월은 비축 정수기로서 자금 회전을 위한 대출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올해 받은 200만 원 대출은 이왕과는 달리 연간 1%포인트의 리자 보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왕신건이 노리는 재정리자 보조는 올해 국가가 소비수업 경영주체 대출리자 보조 범위를 확대한 덕분입니다. 리자 보조 범위는 기존의 외식업, 문화관광 등 8개 분야에서 소매업 등 3개 소비 분야가 늘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1.4분기에 새로 발행한 소비수업 영업 주체 대출 중 70%는 왕신건과 같은 소형 기업과 영세 기업 그리고 자영업자들입니다. 대출 자금은 식당 확장, 민박 업그레이드 등 소비 서비스 개선 프로젝트를 효과적으로 지원했습니다. 올해 우리나라는 재정과 금융을 동원해 일련의 내수 확대 정책을 혁신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소비뿐만 아니라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민간 투자 특별 보증 등 세 가지 새로운 정책을 내오고 설비 갱신 대출의 리자 보조 범위를 확대했으며 각 지방의 자금 참여를 유도해 정책 효과를 한층 더 확대하고 있습니다. 복건성 용암시 한 기업은 지능형 적재 장비를 도입해 3분 30초 만에 컨테이너 트럭 한 대를 가득 채울 수 있었고 제품 판매량이 급증하면서 생산 능력 확대가 시급해졌습니다. 3,550만 원의 대출은 기업의 자금 공백을 신속히 메워주었는데

0: 이 대출은 조항재정의 1.5%포인트 리자 보조와 지방재정의 1%포인트의 리자 보조를 받을 수 있어 새 생산라인 건설을 추진했습니다. 올 들어 재정과 금융의 협력으로 중소기업과 용세기업의 대출, 설비갱신대출, 서비스업 경영주체대출, 개인소비대출 등 신규 대출 8조 8천억 원 이상을 요도했으며 실리를 챙긴 경영주체는 271만 개, 조민 소비자는 연인수로 5,419만 명에 달합니다.
1: 2026년 전국 통일대학 입시가 7일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올해 수험생 규모는 총 1,290만 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시험 전날인 오늘은 주요 과목인 어문과 수학시험이 치러지며 각 지사는 대학 입시 수호 작전을 통해 철저한 시험 조직과 봉사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평안대학 입시 실현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깨끗하고 정직한 대학 입시를 보장하기 위해서 많은 시험장에서는 스마트 보안 검색 게이트 플러스 인력 검색이라는 이중 모드를 전면 도입했습니다. 이는 스마트 안경 등 신종 부정행위 장비의 반입을 원천 차단하여 지능형 순찰 시스템과 함께 시험 안전을 위한 촘촘한 방어망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강소성 남경시 제9중학교의 곽성 교무위원은 올해 시험장의 새로운 설비와 기술을 다수 도입하고 신호 차단기와 AI 지능형 감독 시스템을 활용해 모든 수험생들에게 보안 검색을 실시함으로써 고도 신기술 부정행위 가능성을 원천 차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안전망을 강화하는 동시에 교육부는 수험생에 대한 봉사 지원을 최우선 순위로 둘 것을 각지 요구했습니다. 현재 각지는 출퇴근, 식숙, 위생, 소음관리, 심리상담 등 종합봉사를 제공하며 안전하고 쾌적하며 옮기는 시험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북성 석가장시 공안국 교통관리국의 장화경찰은 수험생이나 수험생을 태운 차량은 우선 통과를 허용할 것이라며 경미한 교통법규 위반의 경우 교육과 주의를 주는 선에서 즉시 통과시켜 교통문제로 단 1분도 지체되지 않게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대학 입시 기간 사천, 중경, 광동, 강서 등 일부 지역에는 폭우가 내리고 있습니다. 각 지에서는 조기경보 정보를 발표해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로선을 미리 기획하여 시험장 이동이 늦어지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고 있으며 교통 상황에 따라 유도와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강서성 응담시 공안국 교통경찰지대 신강대대의 재진우 부대대장은 시험장 링크에 전담 인력을 배치해 돌발 상황이나 교통 관련 사건을 현장에서 신속히 처리하고 혼잡 발생 시 즉각 소통을 확보해 도로의 원활함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0: 간추린 국내 뉴스입니다. 올 들어 국가개발은행이 현대화 인프라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교통, 물류, 에너지, 수리, 도시, 정보, 과학기술 등 분야의 인프라 건설을 전면적으로 지지하고 전 생명주기 금융봉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1월부터 4월까지 발급한 인프라 대출은 4,406억 원으로서 유효 투자 확대를 다그쳤습니다.
1: 국가홍수가뭄방지총지휘부가 6일 중경과 귀주에서 홍수방지 4급 비상대응을 가동했습니다. 또한 비상관리부와 자연자원부의 합동분석에 따라 같은 날 중경과 광서에 국가지질재해 4급 비상대응을 가동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지역은 순찰, 점검과 조기경보 관측을 강화하고 필요시 주민들을 지체 없이 대피시킬 것입니다.
0: 6월 6일은 전국 안구 건강의 날이며 올해 주제는 모두가 누리는 안구 건강입니다. 14차 5개년 계획기간 우리나라는 안구 건강봉사 시스템을 꾸준히 개선하고 성과시 현 3급 안과의료봉사체계를 한층 더 완비화했습니다. 백내장 수술 기술 지방에 보급하면서 인구 100만 명당 백내장 수술률이 14차 5개년 국내 안구 건강계획 목표치에 도달했습니다.
1: 중국과학원 해양연구소가 6월 6일 자체 개발한 글로벌 해양현상 지능형 예보 대모델인 랑하 해양 대모델 2.0 버전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 모델은 AI 대모델 구도를 기반으로 기존 수치 계산 방식의 예보 성능 한계를 돌파해 태풍, 강수, 해빙 등 6가지 해양현상의 변화를 더 효율적으로 예측할 수 있고 해양재해 예방과 피해 저감 등의 지능형 과학기술 지원을 제공할 전망입니다.
0: 이란 모메니 내무부 장관이 6일 저녁 파키스탄 나크비 내무부 장관을 접견했습니다. 모메니 내무부 장관은 파키스탄 내무부 장관의 이번 방문 과정에 변경한 전 마약 퇴치, 대로 대응을 포함한 쌍무 문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량측은 또 경제 용역에서 양국 간 년간 무역액을 30억 달러에서 100억 달러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나크미 내무부 장관은 이번 방문은 당면 정세에 관한 파키스탄 육군 참모총장과 총리의 특별 소환을 이란 최고 지도자에게 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란과 파키스탄은 형제 관계를 맺고 있으며 파키스탄 관원의 노력으로 지역 위기가 최대한 빨리 종지부를 찍을 수 있길 바랍니다. 이란 외교부가 6일 성명을 발표하고 베르샤만 연안의 이란 레이더 시설에 대한 미국의 습격을 규탄하고 이는 이란의 국가 주권과 영토 완전에 대한 침범이라고 표했습니다. 성명은 효전 협정을 반복해 위반하고 있는 미국의 행동은 미국이 긴장세를 완화하고 안정 궤도로 복귀할 의사가 없음을 재차 증명했다고 표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이런 모험주의 행동으로 지역 안전이 심각한 위험에 직면했습니다. 미국은 자신의 불법 행위가 불러온 모든 결과와 영향 그리고 이에 따른 그 어떤 정세, 고조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합니다. 레바논 아운 대통령이 6일 발표한 성명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이 이날 레바논 남부의 한 레바논 정부군 순찰대를 습격해 장교 2명과 장병 1명이 숨졌습니다. 아운 대통령은 이번 습격은 레바논 주권을 엄중하게 침해하고 국제법과 국제준칙을 공공연히 위반했다며 이는 이스라엘이 긴장세를 지속적으로 격화한 행위 중 일부라고 말했습니다. 아운 대통령은 레바논은 자신의 이익을 확고하게 수호할 것이고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스라엘 국방군이 이날 발표한 성명에 따르면 레바논 남부에서 레바논 정부군 군용차 한 대를 습격한 사건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작전 행동 목표는 레바논 진주당이지 레바논 정부군이 아니라고 표했습니다. 5일과 6일 이틀간 이스라엘군은 레바논 남부의 진주당 무장 인프라 150곳에 대해 공습과 화력 타격을 가했습니다. 타격 목표는 무기 저장고, 지휘센터, 로켓 발사 장치, 군사 행동에 사용하는 기타 시설을 포함했습니다. 이란 시설은 이스라엘군 부대에 대한 레바논 진주당의 습격 계획에 사용됩니다. 이 밖에 이스라엘군 장병 2명이 최근 레바논 남부에서 임무를 수행하던 중 숨졌습니다. 이스라엘 국방군이 6일 전한 데 따르면 이스라엘군이 이날 밤 가자지구 남부를 공습해 팔레스티나 이슬람 저항운동 하마스의 군사지휘관 1명을 사살했습니다. 이 지휘관은 중돌 기간과 최근 며칠간 이스라엘군 부대를 겨냥한 여러 차례 습격 행동에 참여해 이스라엘군 현지 배치를 위협했습니다. 이에 대해 하마스는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날 가자지구 여러 곳을 습격해 최소 팔레스티나인 7명이 숨지고 여러 명이 다쳤습니다.
1: 현지 시간으로 6일 러시아 국방부가 자국군이 하르키우 주의 세프첸코 마을을 장악하고 총 153개의 우크라이나 지역을 타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여기는 원격 무인기 생산과 저장, 발사 장소, 연료와 교통, 항구 기반 시설, 우크라이나 무장 부대와 외국 용병의 림시 배치소가 포함되었습니다. 러시아 방공망은 유도 항공 폭탄 13발과 하이마스 로켓포 4발, 고정익 무인기 911대를 격추시켰습니다. 반면 우크라이나 무장 부대 총참모부는 6일 자국군이 러시아군 집결지, 무인기 통제소, 포병 시스템 등을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날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무인기가 상크트페테르부르크 부르크 지역까지 진입해 러시아 해군 군수품 창고와 크론슈타트 군사기지를 타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밖에 러시아 남부 크라스노다르 지역의 석유 저장기지도 타격했습니다.
0: 세계보건기구가 현지 시간으로 6일 발표한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현재까지 공고민주공화국과 우간다에서 보고한 에볼라 확진자 수는 로계로 471명, 사망자는 84명입니다. 특히 하루 만에 두 나라에서 보고한 신규 확진자 수는 100여 명, 사망자 수는 20명입니다. 에볼라 확산 속도에 대해 국제사회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에볼라 전염병 확산을 조지하기 위해 세계보건기구와 아프리카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일전에 교모가 5억 1,800만 달러에 달하는 긴급대응 계획을 공동 가동하고

향후 6개월간 전염병 관측, 실험실 검사, 감염 예방 통제 사업이 진력할 것입니다. 세계보건기구 테드로스 사무총장은 에볼라 전염병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며 국제사회는 더 빠르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 전염병을 통제하고 전염병 사태에 영향을 받는 국가를 돕고 린국이 예방사업 요건을 마련하도록 협조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상 보도를 마칩니다. 이 시간 담당의 김정익 강설회였습니다.

0: 심층 보도.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초점 문제와 중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자상한 보도와 설명을 해드리는 심층 보도 시간입니다. 이 시간 진행을 맡은 함강은입니다. 먼저 학습 시간을 보내드리고 분석과 설명 시간에는 방코크의 정확한 스모그 퇴치를 지원하는 중국 타이 슈퍼 관측소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뉴스 주석 시간에는 중국과 재해 영역의 협력을 기대하는 수리남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애청 바랍니다.

0: 먼저 학습 코너 시간입니다.
1: 국내외 초점 뉴스, 분쟁이 심각한 사건 사고, 이슈되는 소식과 관련해 자상히 보도해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사건의 전후와 그 후를 지속적으로 알아보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사건의 진모를 깊숙이 파헤치고 원인, 경과, 결과까지 지속적으로 알려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0: 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远航的动力，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1: 배움의 길에서 전진하고
2: 배움의 전당에서 진보하는 학습 시간.
3: 오늘은 종임을 떠밀 수 있는 거목이 되기 위해 노력하자를 보내드립니다. 이 글은 습근평이 2021년 가을학기 중앙당학교 청장년 간부 강습반 개강식에서 한 연설의 주요 부분입니다.
4: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이에 당시 중국 공산당 동산현 제1구 사위원회 서기였던 공문창은 장정들은 국민당에 의해 납치된 피해자이기에 괴뢰 가족을 전쟁 피해 가족으로 바꿀 것을 건의했습니다. 상급에서는 이 건의를 받아들여 관련 가족들을 정치적으로 차별하지 않고 경제적으로 평등하게 대하며 생활상의 어려움을 구제해주고 독거로인은 마을에서 돌보기로 했습니다. 1953년 7월에 만여 명이 넘는 국민당 부대가 동산을 기습했을 때 섬을 지키던 우리 군은 1,000명에 불과할 정도로 병력 차이가 현저했지만 동산 군민들은 한마음 한뜻으로 굳게 뭉쳐 싸움으로써 전국적으로 보위전에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전쟁 피해 가족들은 국민당은 우리 가족을 잡아가지만 공산당은 우리를 가족처럼 돌봐주고 있으며 귀신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공산당을 위해 섬을 지키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민심은 실사구시에 의해 얻을 수 있습니다.

안부들의 실사 고시 여부는 여러 측면으로 고찰할 수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은 참말과 바른말을 하는가, 실제적 일을 하고 실효성을 추구하는가를 봐야 합니다. 바람 따라 돛을 다는 세상 물정에 밝은 사람, 모순을 감추고 대평성세의 가상을 만들어내는 사람, 거치대에 열중하고 실제적 일을 하지 않는 사람, 공명심에 사로잡혀 눈앞의 성공과 리익에 급급해하는 사람은 모두 사심과 잡념을 가진 사람들로서 진정한 유물론자가 아닙니다. 젊은 간부들은 립신과 처사에서 당성을 견지하며 솔직하게 말하고 성실하게 일하고 정직한 사람이 되는 것을 당성 수양과 단련의 중요한 내용으로 삼고 과감히 진리를 견지하고 독자적으로 사고할 줄 알아야 하며 무실력행을 견지해야 합니다. 이는 당과 인민의 사업에 유익할 뿐만 아니라 개인의 건전한 성장에도 유익합니다. 정직하다고 해 아둔한 것이 아니며 성실했다고 해 손해를 보는 일은 없습니다. 당에 충성하지 않고 정직하지 못하면 사리사욕을 탐해 연줄이나 뒤문거래나 권력대 금전거래를 하는 등 잔꾀를 부리게 되는데 결국에는 스스로 그 해를 입게 됩니다. 셋째, 과감히 책임지고 적극적으로 성취해야 합니다. 사업을 추진하고 책임지는 것은 간부의 직책이자 가치입니다. 당이 간부들을 그 자리에 배치하는 것은 사업을 책임지고 추진하게 하려는 것이지 나으리 행세를 하며 복을 누리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개혁과 발전과 안정을 도모하는 과업은 더없이 막중하므로 과감히 책임지고 적극적으로 성취해야 합니다. 책임의식과 성취의식이 결여되고 집행력과 전투력이 없으면 패배하기 마련입니다. 책임지고 일을 성취하려면 탁상 공론만 해서는 안 되며 실속 있게 일하고 정적적으로 일해야 합니다. 나는 양진의 학사들이 공담만 하다가 정무를 망쳐버렸다는 이야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 왕연은 그들 중 대표적 인물로서 누구도 그의 언변을 따라갈 수 없었습니다. 서진 말년에 가을족 두목 성득이 군사를 거느리고 락양을 침공하자 태위 왕연은 토벌에 나섰다가 결국 실패하고 포로가 됐습니다. 성득이 왕연에게 서진이 실패한 원인을 묻자 왕연은 백방으로 자기의 책임을 회피하면서 자신은 어려서부터 종사에 참여하지 않았노라고 했습니다. 이에 성득은 명성이 자자하고 중책을 맡겨 있는 태위가 젊어서부터 백발이 된 지금까지 조정에 출사한 줄 알고 있는데 어찌 조정의 정무에 참여하지 않았겠는가라며 태위의 죄는 바로 전하를 파괴한 것이라고 왕연을 질책했습니다. 후에 왕연은 성득이 보낸 사람의 손에 죽게 됐는데 죽기 전 그는 자신이 평소에 허황된 것을 추구하지 않고 실제적 일을 했더라면 이 지경이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한탄했습니다.

0: 지금까지 학습 코너 시간이었습니다.
1: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존칙입니다.
1: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0: 이어서 분석과 설명 코너 시간입니다. 오늘은 방코크의 정확한 스모그 퇴치를 지원하는 중국 타이 슈퍼 관측소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2: 이슈되는 사건 사고와 뉴스에 대해 자상한 설명과 분석을 진행하며 사건 내면의 숨은 의도를 파헤쳐드리고 해외 학자, 전문가들의 생각을 전해드리는 분석과 설명 시간입니다.

방콕크 북부에 위치한 타이 농업대학 강이동 옥상에는 흰색 상자가 조용히 솟아있습니다. 상단의 샘플링 장치 7대는 밤낮으로 끊임없이 공기 샘플을 채취하고 데이터를 분석 플랫폼에 실시간 전송합니다. 옥상에서 방콕크 도심을 바라보면 건물이 즐비하게 늘어선 가운데 고속도로에서 차량이 붐비고 있습니다. 중국 타이가 합작해 건설한 방콕크 청정공기 프로젝트의 중요한 단계적 성과로서 올 4월에 가동한 대기환경 슈퍼관측소는 미세먼지 성분, 기체 오염물, 기상변화 모니터링을 통해 방콕크 공기오염의 정확한 근원과 과학적 관리에 버팀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방콕크에서 공기오염은 두드러진 환경문제가 됐습니다. 자동차 배기가스 배출, 공업활동, 주변 지역의 생물질 연소 등 다양한 오염원이 서로 겹치면서 방콕크의 공기오염은 출처가 복잡하고 계절에 따라 변화가 뚜렷한 등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염이 많이 발생하는 계절이면 방콕크시는 학교 휴교, 대중교통 무료, 마스크 지급, 재택근무 장려 등 응급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대기환경 슈퍼관측소 타이 측 책임자인 타이농업대학 환경학원 수랏 볼러 교수는 방콕의 대기오염은 다양한 오염원이 함께 작용해 형성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오염원 분석은 방콕의 대기오염 퇴치에 중요한 임무라며 예전에 초미세먼지 오염원 분석을 한 차례 진행하는데 6개월 정도 걸렸지만 지금은 관측소의 실시간 분석 기술을 통해 몇 시간 내에 결과를 얻을 수 있어 오염 모니터링과 추적 효율이 크게 높아졌다고 소개했습니다. 수랏 교수에 따르면 현재 관측소는 이미 근 두 달간의 수치를 수집했으며 일부 매개 변수는 점차 조정 중입니다. 앞으로 관측소는 방콕의 기존 공기질 감청 네트워크와 데이터 공유를 실현해 공기질 관리의 정확성과 실시간성을 한층 더 제고하고 정부가 관리 결책을 제정하는 데 더 충분한 과학적 근거를 제공할 것입니다. 설비 제공 측인 중국 력합과학기술 호남주식유한회사 해외사업부 동남아기술경리왕본랍에 따르면 관측소의 감시 측정 설비, 데이터 수집 소프트웨어에서 플랫폼 응용까지 모두 자주적으로 연구 개발했으며 실시간 과림물 조별 분석 능력을 구비했습니다. 그리고 레이저 레이더를 배치해 과림물 공간 분포 감측을 실현해 과학연구 일꾼들이 오염 내원을 재빨리 식별하도록 도와줬습니다. 2025년 6월 중국 환경과학연구원은 방콕크 시정부 타이공업연합회 력합과학기술 호남주식유한회사와 함께 방콕크 청정공기 프로젝트 협력의향서를 체결했습니다. 대기환경 슈퍼관측소는 프로젝트의 중요한 고리입니다. 속에 따르면 관련 프로젝트 기술 선도자로서 중국 환경과학연구원은 관측소를 이용해 오염 원인과 정확한 근원을 분석하고 3차원 공기질 모델에 지능 예측과 평가 조치의 성과를 결합해 방콕크 오염 예방 통제 결책의 재정과 실시에 단서를 제공함으로써 방콕크가 더 과학적인 대기 환경 감측, 평가와 조기 경보 체계를 구축하도록 도울 것입니다. 관련 관측소는 중국과 타이가 환경 보호 분야의 협력을 끊임없이 심화하고 있는 축소판이기도 합니다. 방콕크 외에도 타이 북부와 동북부 지역도 최근 몇 년 동안 공기 오염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수랏 교수는 타이는 한층 더 완비화한 공기오염 정비체계를 서둘러 구축하고 있으며 중국은 공기질 감측, 오염은 분석, 데이터 분석과 정비기술 등 면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았기에 타이에 많은 참고가치를 제공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앞으로 양측은 공기오염 관리 분야에서만 협력을 심화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보호 협력을 물환경 정비, 탄소 배출 감축 등 여러 면으로 확대할 것입니다.

0: 탄소 배출량 정점 도달, 탄소 중립 이런 개념들은 우리와 너무 멀게 느껴지지 않나요?
1: 아니죠. 바로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2: 일회용 비닐 주머니 필요 없어요. 가방 갖고 왔어요.
1: 비닐 주머니 한 장 적게 사용하면 탄소 배출량이 0.1g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하면 길이 막힐 걱정도 없고 건강에도 좋아 일석이조죠.
1: 매일 자전거를 타면 탄소 배출량 3,200g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실내외 온도 차를 줄이면 온도 균형이 이루어져 감기도 쉽게 걸리지 않습니다.
1: 에어컨 온도를 1도 낮추면 전국적으로 해마다 33억 도의 전기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2: 내가 심은 이 작은 나무가 거목으로 자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1: 나무 한 그루가 1년에 흡수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량은 무려 18.3kg에 달합니다. 친환경 저탄소, 우리 모두의 작은 실천이 필요합니다.
2: 나무가 있어야 산이 있고 대지가 있으며 나가 아름다운 지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 역시 더 나은 세계를 원하시죠?
3: 계속해서 뉴스 추적 코너 시간입니다. 오늘은 중국과 재력력의 협력을 기대하는 수리남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2: 국내외 초점 뉴스, 분쟁이 심각한 사건 사고, 이슈되는 소식과 관련해 자상히 보도해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사건의 전후와 그 후를 지속적으로 알아보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사건의 진모를 깊숙이 파헤치고 원인, 경과, 결과까지 지속적으로 알려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3: 수리남 수도 파라마리보에서 중국 기자와 특별 인터뷰를 진행할 때 수리남 공공공정부장 증금영은 석유가스 산업의 대개발 전야에 놓여있는 수리남은 기초시설, 녹색발전, 디지털 경제, 인공지능 등 영역에서 중국과 상무협력을 가열층 심화하고 발전 기회를 공동 공유하며 호혜상생을 실현하길 기대한다고 표했습니다. 올해는 양국 수교 50주년입니다. 증금영 부장은 중국은 수리남 독립 후 가장 일찍 외교 관계를 건립한 나라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반세기 동안 상무 관계는 끊임없이 심하고 협력은 날로 긴대졌습니다. 우리는 수리남의 중국인 군체가 이룩한 성과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수리남에 대한 중국의 장기간 지지에 사의를 표합니다. 증금영 부장은 21세기 초부터 상업 무역 분야에서 중국인들이 지속적으로 투자해 현지의 신형 상업시설 건설을 추진하고 또 대량의 신기술과 신제품을 도입해 현지의 경제 발전에 활력을 주입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수리남 거리에서 사람들은 중국인이 경영하는 대형 상가를 곳곳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인프라 시설은 수리남 공공공사부의 주요 직책 중 하나입니다. 증금영 부장에 따르면 중국 기업은 선진 기술을 운용해 대량의 도로와 교량 항목 건설에 참여함으로써 수리남의 경제사회 발전을 위해 튼튼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중국 건설자의 고효를 사업 방식을 두고 현지 민중들은 효를 차기도 합니다. 증금영 부장은 중국 건설자들이 보여준 책임적 자세가 존경스럽다며 이는 수리남 국민이 선호하는 품성이라고 말했습니다. 수리남의 가장 절박한 발전 수요에 대해 증금영 부장은 배수 시스템과 해안 방호 건설이 급선무라고 표했습니다. 증금영 부장은 얼마 전 심각한 도시 침수를 겪으면서 배수 문제가 매우 두드러진 문제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2020년 수리남 근해에서 석유와 가스 자원을 발견한 후 인구가 70만 명인 이 남아메리카 나라는 국제 석유 거두의 새로운 투자지가 됐으며 첫 번째 개발 프로젝트는 2028년에 정식 생산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석유가스 산업을 가동하기 전야에 증금영 부장은 수리남과 중국 간 협력에 새로운 기회를 포착했습니다. 2028년 이후 석유가스 산업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수리남 주택 공급은 신규 수요를 만족시킬 수 없고 국내 수요도 완전히 충족시킬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때가 되면 수리남은 더 많은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주택을 제공해야 합니다. 도로 교량, 해안 방호, 폐기물 관리 등 분야에서 수리남과 중국은 넓은 협력 공간이 존재합니다. 디지털 경제와 인공지능에 대해 증금영 부장은 수리남은 한창 디지털화 전환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석유가스 대개발을 정식 시작하기 전에 정부 관리 체계를 한층 더 보완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수리남은 인터넷 인프라를 승격하고 전자 정무 건설을 추진하길 희망하며 중국과 세계 각지의 기업이 수리남에 와서 투자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일찍 수리남 무역공업관광부장을 지낸 증금영 부장은 수리남은 두터운 중국인 사회 기반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독특한 특색을 띤 관광 자원도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드넓은 열대우림, 풍부한 생물 다양성, 독특한 생태 경관을 갖고 있는 수리남은 갈수록 더 많은 중국 관객과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증금영에 따르면 량국수교 50주년은 수리남과 중국이 진선을 회고하는 중요한 시각일 뿐만 아니라 양국이 협력을 심화하는 데 새로운 장을 열어주었습니다. 증금영 부장은 양국이 상호 신뢰와 존중을 통해 협력을 추진하고 더 풍부한 장기적 협력 관계를 수립하길 기대한다고 표현했습니다.

0: 오늘의 뉴스 추석 시간을 마칩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열어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오늘의 심층 보도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책임 편집과 진행해 한강은이었습니다.
1: 독서는 무엇일까요?
2: 독서는 진정한 햇살을 마음속에 머물게 하는 것입니다.
1: 독서는 우리들을 진정한 강자로 키워 과감하게 선택과 도전을 마주하게 합니다.
2: 책 속에는 눈앞의 현실뿐만 아니라 시와 같은 아름다운 세계, 먼 미래가 펼쳐집니다.
1: 책 속에는 가장 조용하고 변함없는 벗이 있고 가장 쉽게 다가갈 수 있는 현명한 상담자가 있으며 가장 인내심 있는 선생님이 있습니다.
2: 책을 읽는 것은 거인의 어깨에 올라서서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1: 책을 읽는 것은 삶의 식량을 얻는 것입니다.
2: 우리 함께 책이 선사는 봄빛을 느껴봅시다.
3: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향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4: 오늘 우리가 논의할 과제는 인류의 생존이 직면한 최대 위협이라는 주제입니다.
5: 전쟁입니다. 2차 세계대전 사망자는 무려 7천만 명이나 됩니다.
6: 기아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아직도 8억 명 이상이 기아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5: 전염병과 환경오염도 그 위협이 엄청납니다.
4: 네, 그래요.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밖에도 우리가 잘 모르는 생존 위협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6: 무엇일까요?
4: 바로 흡연입니다. 흡연은 세계보건기구로부터 인류의 다섯 번째 위협으로 지목됐습니다. 해마다 흡연으로 800만 명 이상이 사망하고 있습니다. 당신 두 손가락 사이에 끼워진 것은 당신과 타인의 생명입니다. 노담, 담배와 멀리합시다.

네, 2026년 국제환경연구와 공공보건잡지가 발표한 한 차례 연구에 따르면 네, 매일 약 8,500g씩 끊는 것이 다이어트 후 다시 살이 찌지 않는 황금 그름수라고 합니다. 이 연구에는 3,758명 성인들이 포함되었고 평균 나이는 53세였습니다. 네, 처음에는 모두의 활동 수준이 비슷했고 매일 약 7,200보를 걸었습니다. 그 후 그들은 두 개의 소조로 나뉘었고 이와 함께 변화도 조용히 시작되었습니다. 네, 일반 걸음 소조는 매일 걷는 양이 증가하지 않았고 체중 변화가 뚜렷하지 않았습니다. 네, 많이 걷기 소조는 체중 감량 기간 평균적으로 매일 8,500보를 걸었는데 네, 이는 다른 소조에 비해서 1,000보 이상 더 걸은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평균 4.39%의 체중을 감량했는데 이는 약 4kg에 해당합니다. 네, 다이어트 단계가 끝난 후에도 많이 걷기 소조는 멈추지 않고 하루 8,500보 정도의 습관을 유지했습니다. 네, 이후 10개월 동안 체중이 거의 반등하지 않았으며 장기적으로 계산했을 때 체중이 평균 3.28% 약 3kg 빠졌습니다. 네, 다시 말해서 음식은 당신이 살을 얼마나 뺄 수 있는지를 결정하며 걷기는 네, 당신이 얼마 동안 감량 상태를 유지하는지를 결정합니다. 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매일 8,500보를 걷는 것이 네, 고강도 운동보다 더 나은 현실입니다. 걷기는 문턱이 낮고 비용이 적게 들며 몸이 해롭지 않고 일상생활에 쉽게 녹아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화요일 라디오 이 세상에서 인사드리는 김정익입니다. 화요일 라디오 이 세상은 오후 6시에 첫 방송이 나가고 저녁 8시에 제 방으로 한 번 더 나갑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많은 애청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세상 사는 이야기 코너에서는 조선족 상모춤의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는 예술가 방일권 씨의 기사를 보내드리고 고사성으로 읽는 중국 역사 문화 코너에서는 반면지교 유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공감 플러스 코너에서는 더 사랑하는 마음, 덜 사랑하는 마음 없기를 이라는 글을 공유하고 음악과 인생 코너에서는 연변가사협회 강연순 선생님을 모시고 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늘 첫 곡으로 내 고향 강강술래라는 노래를 띄워드리고 학습시간 이어가겠습니다.

개혁을 갈증 전면 쪽으로 심화하여 종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중공조항의 결정, 보도 독본 학습 시간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의약 폭은 위생체제 개혁을 심화하자라는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 계속으로 첫 번째 부분을 보내드립니다. 당장 제10기 제3차 전원회소 통과한 개혁을 갈증 전면적으로 심화하여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중공조항의 결정은 의약 폭은 위생체제 개혁을 심화하는 것은 개혁을 갈증 전면적으로 심화하여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함에 있어서의 중요한 임무 중 하나로 간주하고 포치를 내렸습니다. 이는 습금형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조항이 인민의 건강을 수호하고자 하는 굳건한 결심을 충분히 구현했습니다.

총체적 요구와 임무, 조치를 정확하게 리해하고 파괴합니다. 이를 통해 중국 특색의 의약보건위생체제를 가일층 완비하고 인민의 건강 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강국 건설과 민족 붕괴 위협에 건강한 기반을 제공해야 합니다. 의약보건위생체제 개혁의 중대한 의의를 깊이 있게 인식해야 합니다. 습금형 정서기는 인민의 건강은 사회주의 현대화의 중요한 징표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중국식 현대화로 강국 건설과 민족 붕이라는 위협을 추진하는 새 장종의 길에서 위생 건강 사업의 기초적인 지위와 전반적인 역할이 한층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의약보건 위생체제 개혁을 심화하는 것은 대중이 진찰 치료 과정에 가장 관심을 돌리고 가장 직접적으로 관계되고 가장 현실적인 리익 문제를 해결하는 데 요리하고 위생 건강 사업 발전이 불균형적이고 충분하지 못한 주요 모순을 해결하는 데 요리하며 인민의 건강과 경제 및 사회 발전의 전반 국면에 보다 잘 봉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의약보건 위생체제 개혁을 심화하는 것은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인민의 소망을 실현하는 필연적 요구입니다. 습금형 정서기는 건강은 행복한 생활의 가장 중요한 지표이며 건강이 1이라면 기타 모든 것은 1 뒤에 0으로 0이 아무리 많아도 1이 없으면 무의미하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인민의 소망은 중국식 현대화의 출발점과 귀착점입니다. 반드시 개혁을 심화하여 기본 의료보건 위생제도가 보다 공평하고 효율적이며 성숙되고 정형화되도록 추진하며 제대로 인민 건강복지를 보장하여 공동부유를 추진하는 가운데 고품질 건강생활에 대한 인민 대중의 기대를 보다 잘 만족시켜야 합니다. 의약보건 위생체제 개혁을 심화하는 것은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건설의 중요한 동력입니다. 습금형 정서기는 인민의 건강은 민족의 창성과 국가의 강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징표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반드시 개혁을 심화하여 의약보건위생 분야의 공급측 구조 조정을 추진하고 인구의 건강 자질을 전면적으로 향상시켜 인민 대중의 신체 건강과 심리 건강이 현대화 건설에 부응되도록 하고 우리나라 전체 인민이 강건한 자세로 현대화 사회에 들어서도록 해야 합니다. 아울러 의약보건위생체제 개혁을 심화하는 것은 인민의 건강을 촉진하여 기대를 개선하고 내수를 확대하며 새로운 경제성장점을 육성하는 데 리로우며 구조를 조성하고 취업을 안정시키고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의약보건위생체제 개혁을 심화하는 것은 고품질 발전과 고수준 안전을 통합하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습금형 정서기는 중대한 전염병과 돌발 공공위생 위험을 방지하고 해소하는 것은 국가의 안전과 발전에 관계되고 사회 정치의 전반 국면에 안정과 관계된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반드시 개혁을 심화하여 중대한 전염병 사태에 대한 조기 경보, 연구 판단 및 대처 기제를 완비하고 예방 통제 및 응급 치료 능력을 전면적으로 향상시키며 방호망을 치밀하게 구축하고 차단벽을 튼튼히 쌓아 올리며 강대한 공공보건 위생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경제 및 사회 안정을

0: 내 균형 배치와 기층 편중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우리나라 국정과 인류 사회의 발전 규칙에 부합되는 위생 건강 발전의 길을 지속적으로 보완함으로써 중국식 방법으로 의료 체제 개혁이라는 세계적인 난제를 해결하며 조민 건강 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는 데서 소방의 현대화 모델과는 다른 새로운 모델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의약 혹은 위생 체제 개혁을 심화하는 데서의 원칙과 요구를 확고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18차 당대회일에 습금형 통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조항은 의약 혹은 위생 체제 개혁을 심화하는 것은 개혁의 전면적인 심화에 포함시켜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전면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중국 특색 있는 위생 건강 발전의 길을 성공적으로 개척해냈으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라는 중대한 시련을 이겨내는 가운데 중대한 결정적 승리를 이룩하고 보교한 리론과 실천적 경험을 쌓았습니다. 개혁을 전면적으로 심할 때 관한 습금형 총서기 일련의 새로운 사상, 새로운 관점, 새로운 론단을 깊이 있게 학습하고 터득하고 이를 의약 혹은 위생 체제 개혁을 심화하는 전 과정과 제반 고리에 일관시켜야 합니다. 당의 용도를 견제하고 강화해야 합니다. 습금형 통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조항의 권위와 집권적 통일 용도를 결연히 수호하고 확고부동하게 정확한 정치적 방향을 따라 전진하며 시종 당의 용도를 견제하는 데 의거하면서 의약 혹은 위생 체제 개혁을 심화하고 이민의 건강을 수호하는 강대한 힘을 결집시켜야 합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누는 시간입니다. 열정과 패기, 감동이 살아있는 여러분의 솔직 담백한 이야기 함께 들어봅니다.
1: 네, 세상 사는 이야기 시간에는 조순족 상모춤의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는 예술가 방일권 씨라는 의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푸르스름 단색이던 야광 상모가 오색 룡룡한 야광빛으로 변하고 현란한 불꽃이 상모줄 끝에서 화려하게 사방으로 부서진다. 흥겨운 줄뛰기의 리듬에 맞추어 상모춤꾼들이 오르세 넘나들고 양걸춤 나무다리 위에서 묘기를 부리듯 상모가 돌아간다. 워낙 흥겹고 성순하는 상모춤인데 빛과 색채, 묘기까지 가미되니 구경꾼들의 아낌없는 환호성 소리와 박수가 저절로 터져나온다. 이 모든 혁신의 중심에는 훈춘시 문화관의 상모춤 안무가 방일곤이 있다. 그는 전통 상모춤을 현대적 감각과 창의적인 기술 그리고 끊임없는 혁신으로 재탄생시키며 전국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예술인이다. 방일곤의 이야기는 단순한 예술가의 성공 스토리가 아니라 가난과 역경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은 한 청년의 끈질긴 도전 그리고 전통예술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이를 미래로 연결시키는 진정한 전승자의 기록이다. 1987년 화룡시 복동진의 평범한 농가에서 태어난 방일곤의 인생은 순탄하지 않았다. 16살, 누구에게나 불안정하고 연약하기 쉬운 나이에 그는 갑작스럽게 부모님을 모두 잃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병원에 갈 형편이 되지 않자 부모님 모두 정확한 병진단조차 받지 못한 채 불과 1년 사이에 모두 세상을 떠나다는 점이다. 어린 나이에 홀로 남겨진 방일곤은 가장 먼저 부모님의 빚을 갚기로 했다. 집을 팔고 땅을 양도하여 부모님 생전에 진 빚을 모두 청산한 후 그는 몇백 원밖에 안 되는 전 재산을 안고 연길로 향했다. 목적도 없이 확실한 직업도 없이 그는 낯선 도시에 몸을 던졌다. 밤에는 PC방에서 눈을 붙이고 낮에는 온 시내를 돌아다니며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그의 추억 속 연길에서의 나날은 처절하게 그지없었다. 그는 연길시의 한 음식점에서 서빙으로 첫 발을 내디뎠고 이후 술집, 노래방 등 여러 곳을 전전하며 힘겨운 나날을 보냈다. 방일곤은 당시의 어려움을 가난 자체보다는 무기력함을 가장 큰 고통으로 꼽았다. 일용

직으로 있는 일은 힘들지만 몸이 힘든 게 아니라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힘든 일을 마치고 숙소에 돌아와 누워도 잠들지 못했다. 자신이 어떤 꿈도 계획도 없이 그저 하루하루를 무의미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고통이었다. 박열구는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단순한 생계 수단이 아닌 삶의 목표와 의미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2009년 10월 박열구의 인생에 전환점이 찾아온다. 평소 노래를 좋아했던 그는 지인의 소개로 웨딩 업계에 발을 들여놓았다. 결혼식 축하 공연에서 축가를 부르던 어느 날 그는 우연히 상모춤 전승인인 한상일 스승을 만나게 되었다. 한상일은 젊은 박열권의 처지를 알게 된 후 그에게 상모춤을 권유했다. 하지만 처음 박열권의 반응은 냉담했다. 온종일 고개만 흔드는 춤이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상모춤에 대한 별다른 미련 없이 거절하려 했던 그였지만 근 한 달 동안 이어진 스승의 권유 끝에 결국 도전을 결심하게 되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박열권은 상모춤을 배운 첫날부터 상모를 회전시키는 기초 동작을 성공시킨 것이다. 일반 사람들은 처음 상모를 돌리면 댕기가 잘 돌아가지 않기 마련이다. 그러나 박열권은 자신에게 숨겨져 있던 재능을 단번에 드러냈다. 이 타고난 자질은 아마도 그가 겪은 시련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고통과 위험 속에서도 자신의 예민에 집중할 수 있었던 힘, 몸과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능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로부터 두 달 후인 2009년 12월, 그는 광주시에서 상모춤 공연 무대에 설 수 있을 만큼 실력을 늘렸다. 설명절 기간에 풍경구 공연인데 하루에도 반시간 간격으로 8차례나 공연을 하는 힘든 무대였다. 40일간이 힘들었던 공연 후 받은 3,000원은 그가 22년 인생에서 번 가장 큰 돈이었다. 이 돈을 준 그는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자신도 노력하기만 하면 해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처음으로 실감한 순간이었다. 2010년 3월 박열구는 장백산 풍경구로 자리를 옮겨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상모춤을 추었다. 이 시기는 그의 상모춤 기술이 가장 빠르게 성장한 시기였다. 그는 매일 밤 숙소 로비에서 인터넷에서 검색한 상모춤 동영상을 보면서 고난도 기술을 자체로 도전하고 익혔다. 그에게는 무용 경험이 전무였다. 기본적인 스트레칭 하나에도 눈물이 날 정도로 고통스러웠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옆에서 거들어주는 사람도 없이 혼자 연습하다 머리를 땅에 부딪혀 상처를 입기도 여러 번이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이를 악물고 연습을 계속했다. 그 결과 그의 이마에는 굳은 살이 생겼고 탈모 현상까지 겪었다. 이러한 고통은 상모춤이 단순히 놀이나 기술이 아니라 온몸의 정신을 갈아넣는 진지한 예술이라는 사실을 말해준다. 그리고 박열권은 그 고통을 기꺼이 감내하며 자신만의 길을 개척해 나갔다. 꾸준한 노력은 결국 빛을 보았다. 2011년부터 전국 각지에서 박열권의 상모춤 요청이 쇄도하기 시작했다. 그때로부터 그는 상모춤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인연을 맺게 되었다. 같은 해 중국 달인쇼 제3시즌 연변지역 예선에서 단연 두각을 나타낸 박열권은 본선에 진출해 전국 시청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당시 그의 독창적인 퍼포먼스였던 35m에 달하는 장상모 댕기를 객석까지 날려보내는 기술은 큰 화제를 모았다. 이 기술은 단순히 상모 댕기의 길이만 긴 것이 아니라 관석 관객의 머리를 스쳐 지나가며 회전하는 고난도 동작으로 그의 대표적인 퍼포먼스가 되었다. 그 후 그는 CCTV 행복을 향해 출발, 비상 6+1, 활락 영웅, 나 음역설 야회 오를 테야, 황금 100초 등 수많은 예능 프로에 출연하며 조선족 상모춤의 매력을 널리 알렸다. 상해 동방위성, 복근 동남위성, 호북위성, 하북위성, 북경위성 등 전국 각지 텔레비전 방송 무대들도 그의 상모춤으로 물들었다. 2016년에는 CCTV 음악 채널 민가 중국, 두만강, 중로정 등 대형 문예 공연에도 참가했다. 흥미로운 점은 박열권의 예술적 재능이 상모춤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2008년부터 2009년 사이 그는 중국 음악학원 성악 9급과 10급을 취득했다. 또한 2009년 길림성 예술시리즈 대회 성악 부문에서 동상을 따냈고 2013년 같은 무대
무용 부문에서 1등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러한 다양한 예술적 역량은 그가 단순한 기능인이 아닌 예술의 본질을 이해하고 표현하는 진정한 예술가임을 증명했다. 소리와 움직임, 전통과 현대 경계를 넘나드는 그의 예술혼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2013년 방일권은 상모춤으로 명성을 얻게 되면서 용정시문학원 입시시험에 통과되어 전문 예술인으로서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그리고 2015년 11월에는 훈촌시 문화관의 요청으로 자리를 옮겨 여성 상모팀을 직접 조직하고 매일 수시간의 집단 훈련을 이끌었다. 훈촌시 문화관에서 그는 상모팀을 체계적으로 육성했고 단원들의 기술 향상뿐만 아니라 팀워크와 예술적 표현력 강화에도 힘썼다. 그가 안무를 맡은 명절의 기쁨은 야광 상모, 화영 상모, 줄뛰기 상모 등 혁신적인 상모춤들이 어우러져 2020년 연변 텔레비전 방송국 음역설 야회 무대를 빛냈다. 방일권의 진정성은 그의 고백에서도 드러난다. 저에게 있어서 상모춤은 단순히 생계를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제 인생을 바꾸었고 삶의 태도까지 바꾸었습니다. 이 춤을 제대로 배우고 전승하는 것이 제 꿈입니다. 상모춤은 저에게 목표와 자부심을 주었고 이제는 그것을 다음 세대에 전하는 것이 제 책임과 의무라고 생각됩니다. 방일권의 진정한 가치는 단순한 기능 전수에 있지 않다. 그의 가장 큰 업적은 상모 자체 혁신에 있다. 전통 상모가 가진 구조적 문제점들인 불편한 작용감, 잦은 부품 손상, 공연 중 발생하는 소음, 비효율적인 교체 방식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는 무려 10년에 걸친 오랜 연구와 실험을 진행했다. 2020년 4월, 마침내 국가지식재산권국으로부터 조선족 상모 실용신형 특허를 획득했다. 이는 중국 조선족 상모의 첫 특허이다. 이 특허에는 여러 면의 혁신적인 개량이 담겨져 있다. 방일권은 특허 연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다. 전통을 그대로 보존하는 것만이 전승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대인들이 더 편하게, 더 아름답게 춤출 수 있도록 도구 자체를 발전시키는 것도 중요한 전승의 방식입니다. 제가 만든 상모로 후배들이 더 수월하게 기술을 익히고 더 멋진 퍼포먼스를 펼칠 수 있다면 그보다 큰 보람은 없을 것입니다. 현재 이 개량 상모는 훈촌시 무형문화유산 조선족 상모 제작 기계로 명명됐다. 그의 목표는 명확하다. 상모와 상모춤이 더 잘 보존되고 전승돼야 더 멀리 전국과 세계로 나갈 수 있습니다. 조선족 상모가 살아 숨쉬는 문화유산으로 남길 원합니다. 방일권의 혁신은 멈추지 않는다. 최근 5일절 휴가 기간에 장춘의 공연차 나갔던 그는 전동휠을 타고 다니는 사람을 보고 전동휠을 타고 무대에 등장하면서 상모를 돌리는 새로운 퍼포먼스를 또 생각해냈다. 조금이라도 새롭고 눈길을 끌 수 있다면 저는 과감히 상모춤을 혁신해봅니다. 그는 서커스단에서 선보이고 있는 고난도 외발 자전거를 타면서 상모춤을 추는 퍼포먼스도 연습 중이라고 말했다. 많은 사람들이 전통은 변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 생각은 다릅니다. 전통은 시대에 맞게 발전해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정신과 미학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그의 말에는 확신이 담겨져 있다. 방일권의 혁신은 또한 포용성을 향해 나간다. 그는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도 상모춤을 출 수 있는 휠체어 상모를 고심히 연구하고 그 노하우를 전수했다. 연변 조선족 자치주 장애자들 앞에서 전국 장애자 문예회연에서 선보인 휠체어 상모춤은 1등상을 받았다. 2020년에는 영길시 임평수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줄뛰기를 하면서 상모춤을 추게 하여 연변 텔레비전 방송국의 소년아동 음역설 문예야회에서 큰 인기를 얻었다. 2025년에 방일권이 도나시 제2소학교 학생들에게 가르친 상모춤 표현은 제13회 소화풍채 전국소년아동무용 전시공연에서 최고상인 소화지성 영혜를 따내기도 했다. 현재 방일권은 훈촌시 여러 소학교와 중학교에 내려가 정기적으로 상모춤 전승 교육을 진행하며 상모춤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있다. 상모의 색동줄이 힘차게 휘날리듯이 방일권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가난과 상처를 딛고 전통 예술을 현대적으로 계승하는 젊은 예술가의 행보는 아름다운 곡선을 그리며 넓은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다. 그가 보여준 것은 단순한 기술의 전수가 아니다. 전통을 지키되 전통에 갇히지 않고 과거를 존중하되 현재의 기술로 새롭게 태어나게 한다.

있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상일권이 상모춤을 통해 보여주는 진정한 전승의 의미이며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할 혁신과 발전의 진정한 가치일 것이다. 방일권은 입으로만 말하지 않고 자신의 몸과 상모와 기술로 증명하고 있다. 전통은 박제되어야 할 유물이 아니라 시대와 함께 호흡하며 진화하는 살아있는 예술이라는 사실과 그 진화의 중심에는 언제나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열정과 노력, 창의성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이다. 네, 노래 한 곡 듣고 고사성으로 읽는 중국 역사 문화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고향 향연이를 띄워드립니다.

고사성어는 단순한 단어가 아닌 역사지 강축된 한 편의 드라마 같은 이야기고 중화문화의 정수를 담은 보물창고입니다. 매일 하나의 고사성어를 깊이 있게 파헤쳐 그 속에 담긴 생생한 역사 문화적 배경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알아볼 고사성어는 반면지교입니다. 절반 반, 낫면, 갈지, 사귈교로 구성된 반면지교는 잠깐 만난 사이인데 얼굴을 기억하다라는 뜻으로 친분이 돈독하자는 사이를 비유한 말입니다. 동한때 유명한 학자 응봉은 어릴 때부터 남달리 총명했고 한 번 보거나 경험한 것은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는 비상한 경력을 갖고 있습니다. 당시는 백성들의 억울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방에 사람을 파견하여 재수사를 진행하는 일이 잦았습니다. 한 번은 2,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연루된 소송 사건으로 나라가 시끄러웠습니다. 경력이 뛰어난 응봉이 이 사건의 수사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는 24개 지방을 돌며 수사를 끝내고 관청에 돌아와 기록한 자료를 보지 않은 상태에서 그동안 만난 사람들과 생긴 일들을 빠짐없이 보고해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당시 고인의 묘비에 새겨지는 비문은 신분에 따라서 사용되는 필체와 문구가 엄격하게 규정되는데 많은 문인과 학사들은 비문을 무척 중시했습니다. 어느 날 응봉은 함께 수사하러 나온 허훈과 함께 말을 타고 묘지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화려한 필체와 아름다운 문구를 보고 한눈에 반한 허훈이 말에서 내리더니 장문의 비문을 요기 시작했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응봉은 비문을 대충 눈으로 훑어보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에서 내려서 볼 것까지야 돌아가면 그대로 적어드릴 테니 이제 그만 말에 오르시지요. 호는 속으로 몹시 언짢았습니다. 응봉이 뛰어난 경력을 갖고 있다는 것은 들어서 익히 알고 있지만 이렇게 긴 비문을 한번 보고 기억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허훈이 끝까지 믿지 않자 응봉은 할 수 없이 말에서 내렸습니다. 그는 비석을 등지고 서서 먼 산을 바라보며 비문을 읊어 내려갔습니다. 한자도 틀리지 않고 읊었지만 허훈은 여전히 반신반의했습니다. 분명 어디선가 이 비문을 본 적 있을 거야. 허훈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허훈은 응봉을 시험해보기로 했습니다. 허훈은 오는 길에서 관사며 빈객, 군사 그리고 많은 하인들을 만나면서 생긴 일들을 꼼꼼하게 기록했습니다. 도성에 도착하자 기록한 내용을 응봉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동안 기록한 내용들이요. 한번 보시오. 응봉은 대충 넘겨보더니 빠뜨린 부분이 있소 라고 대답했습니다. 응봉의 말에 허우는 어안이 벙벙해졌습니다. 빠뜨리다니 대체 어느 부분이라 말이오. 영천 윤씨 집에서 물을 마시며 목을 축였던 일을 까맣게 잊으셨단 말이오. 기록에 빠지지 않소. 그제서야 기억이 떠오른 허훈은 응봉의 기억력에 탄복하고 말았습니다. 응봉이 평성에 있는 원하를 찾아갔을 때 일이었습니다. 주인이 외출 중이라 대문이 굳게 닫혀져 있었습니다. 그가 되돌아가려고 할 때 하인 한 명이 문을 빼꼼히 열었습니다. 그 하인은 얼굴 반쪽만 내밀더니 차갑게 몇 마디 던지고는 귀찮다는 듯이 대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 후 수십 년이 흐르던 어느 날 길을 가던 응봉은 우연히 그 하인과 마주치자 아는 체했습니다. 느닷없이 인사를 받은 하인은 당황하며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나를 모르겠나? 하기야 나와는 반면지교밖에 없으니 기억할 리가 없지. 옛날 팽성군하에 살지 않았느냐? 응봉이 이렇게까지 설명했음에도 하인은 여전히

는 바로 이 이야기에서 유래했습니다. 이는 잠깐 만난 사이인데 얼굴을 기억하고 있다라는 뜻으로 친분이 돈독하자는 사이 또는 한두 번 만나 약간의 교분이 있음을 비유하는 말입니다. 네, 이어서 공감 플러스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삶이 풍성해지는 하루 3분의 힘, 공감 플러스. 더 사랑하는 마음, 덜 사랑하는 마음 없길. 자식 사랑에 대해서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맞는 말이지만 사실 그 아픈 정도가 다를 수는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이런 조사 연구를 했습니다. 768명의 아이들과 그 부모를 대상으로 편애하는 자식이 있는지를 물어봤더니 아버지의 70% 그리고 어머니의 65%가 편애하는 자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편애 대상은 마시가 많았지만 연약한 막내인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건강하고 듬직해서 예쁜 자식, 약하고 안쓰러워서 보듬어주고 싶은 자식, 편애 이유도 각양각색이었습니다. 연구 결과처럼 부모님들은 편애 이유를 다양하게 이야기하지만 사실 제일 중요한 요소는 나와 얼마나 비슷한 점이 많은가 하는 유사성입니다. 편애는 본능적인 것이지만 이는 당연히 자녀 양육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 사랑을 더 받은 아이는 지나치게 의존적이 될 수 있고 사랑을 덜 받은 아이는 사랑을 얻기 위해서 지나치게 노력하는 강박적 경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물론 부모는 자식들을 공평하게 사랑해야하는 것을 알고 있고 일부러 편애하는 것도 아니지만 마음이 더 쓰이는 자녀가 있을 때 자신도 모르게 편애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적인 공평 전략보다는 질을 중심으로 하는 맞춤형 공평 전략이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가 3명 있는데 그중 안아주고 싶은 마음이 든 것은 막내였지만 형제 간 경쟁이 신경 쓰여 모두를 안아줍니다. 이것은 양적인 공평 전략입니다. 이 포옹은 자연스러운 감정이 행동으로 나오는 반응이어야 하는데 규칙처럼 모두에게 적용하다 보면 가족 내에서 포옹의 정서적 가치가 떨어지게 됩니다. 반면 맞춤형 공평 전략은 자녀들의 나이, 성, 그리고 취향에 맞게 놀아주고 반응해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손이 많이 가는 어린 동생에게 부모의 사랑을 빼앗겼다고 생각하는 큰 아이는 짜증을 내고 동생과 싸울 수도 있으며 어린 아이들처럼 퇴행 현상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큰 아이에게 형인데 리해해야지 하고 말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형이라고 해봐야 역시 어린 아이일 뿐입니다. 아이가 감당하지도 못할 역할을 주고 리해를 강요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큰 아이에게 둘째만큼 시간을 충분히 줄 수는 없더라도 동생이 잠든 사이 큰 아이와만 할 수 있는 놀이를 개발해서 함께 해보는 게 좋습니다. 동생과는 하지 않은 너와 나만 하는 놀이가 있다는 메시지를 형에게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형제간 경쟁 심리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 부모 사랑을 되찾기 위해서 어린 아이처럼 행동하는 퇴행 현상도 막을 수 있습니다. 자녀들을 비교하는 말도 삼가야 합니다. 언니는 내 나이 때 벌써 신발끈도 혼자 멜 수 있어서 같은 말을 하기 쉬운데 좋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자신이 특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누구가와 비교돼서 평가절하 될 때 화가 납니다. 당연히 형제간 경쟁도 더 심해집니다. 아이들이 형제에게 섭섭함이나 경쟁 심리를 느낀다 해서 야단치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아이들이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합니다. 물론 아이가 화났다고 물리적으로 상대를 괴롭히는 걸 방치하라는 건 아닙니다. 이럴 때 부모는 나름대로 벽 보고 10분 있기 등의 규칙을 정해 즉각적으로 제재해야 합니다. 형제 간 경쟁 심리가 행동으로 이어져 어떤 형태든 물리적 폭력이 발생하면 맞는 쪽뿐만 아니라 때린 쪽도 마음의 죄책감이 남아 건강한 자존감 형성에 나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편애 없이 자녀 키우기 쉽지 않습니다. 이것만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아이든 각각 소중하고 특별하다는 마음을 갖기 그리고 아이에게 그 마음을 꼭 전달해 줄 것. 네, 승리는 우리 모두에게란 노래를 듣고 바로 음악과 인생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0: 힘들 때 음악은 우리에게 약이 되고 힘이 됩니다. 옛 노래를 다시 들으며 추억과 함께 그 속에 담긴 이야기 함께 나눠봅니다. 네, 오늘은 연변가사협회 강영순 선생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1: 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만나서 반갑습니다.
2: 예, 안녕하세요. 강영순입니다. 반갑습니다.
1: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언제부터 네, 그 연변가사협회에서 네, 가수 활동을 시작하셨습니까? 그리고 음악을 사랑하게 된 계기는 네, 무엇인지요?
2: 양천공 10년도에 퇴직한 후 뒷산 사이에 몰두하다가 우연하게 친구의 소개로 성악학원 노래교실부터 다녔댔습니다. 그리고 4년 전에 연변가사협회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가사협회에서의 시창 수업을 매진하면서 악보도 배우고 악미도 배우고 노래도 부르고 연기씨 TV 아리랑 방송 내 노래 내 자랑과 연변TV 1평도 2평도 무대도 출연하고 크고 작은 광장 무대에서 꿈같은 경험을 쌓고 있으며 롤네의 황혼 인생 즐기고 있습니다.
1: 언제부터 이 음악을 좋아하셨습니까? 혹시 예전에 그 가수로 활약하셨습니까?
2: 아닙니다. 그래서 어릴 때는 좀 어릴 때 좀 숨도 좀 섞고 잘든 나이스고 노래는 그저 독창이라면 해 못 봤습니다. 그래서 내 전업은 이게 출신이란 말인가. 이게 출신이고 노래를 할 줄 모르고 예. 어쨌든 이 내 양성공 18년도부터 이렇게 노래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1: 아, 그랬군요. 네. 네, 그러면 네, 꿈꾸는 진달래 이 노래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 곡을 처음 접하고 네, 부르게 된 계기는 네, 무엇입니까? 네, 그리고 네. 이 곡을 처음 불렀을 때 그 소감을 좀 어떻게 그 저희들한테 네. 알려줄 수 있겠습니까?
2: 꿈꾸는 진달래는 연변가사협회 김광룡 회장님 작사의 최동혁 선생님 작곡으로서 임양숙 가수님이 원창으로 불렀습니다. 진달래는 봄을 가장 먼저 알리는 꽃으로 산서리와 추위를 이겨내는 민족의 정서와 집단적 열정으로 가사 내용이 좋고 선율 흐름이 특이하고 예 너무 좋아 내 이 노래를 부르기 싶어 제가 가사 배워서 제일 처음으로 배워서 부른 노래라 말입니다. 그래 양성은 23년도에 올 단어명절에 연기씨 TV에 독창으로 출연했고 크고 작은 무대에서도 여러 차례 이 노래를 불렀댔습니다.

0: 네, 그리고 인생의 가을 이 노래를 네, 들으면서 내 선생님의 그 인생 경험을 비추어서 네, 이 곡의 가사와 멜로디가 네, 가신 공감점이랄까요? 아니면 깊은 깨달은 인생 철학이 있다면 네, 무엇입니까?
1: 예, 그 인생이 가을은 신겨 작사 박서론 작곡인데 작곡이 이 노래는 전하는 인생 철학은 죽음을 알고 오히려 더 뜨겁게 지금을 불태우라는 것입니다. 락의 업을 살아있는 증거로 노을은 끝이 아닌 장엄한 절정으로 긍정적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힘이 있어 공감하며 나도 지금 이 가사대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전 세상 황혼 인생 즐기며 살아가세란 이 핵심적인 철학으로 현실을 즐기며 살자고 말한 것입니다. 젊은이 기준으로 자기 가을을 평가하지 말고 가을만이 깊이와 여우, 성숙이 맛을 누리자는 것입니다.

0: 예, 그리고 그내 마음의 태양 이 노래가 네 선생님께 가지는 특별한 의미는 네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리고 마음속의 태양은 무엇을 상징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 예, 태양은 열성구의 사랑의 이유, 자기 확신, 그리고 나눔의 따뜻함을 상징합니다. 내 마음의 태양.

0: 이 노래는 김광룡 작사, 방학순 작곡. 이 노래는 단순한 곡이 아니라 예, 삶을 살아가는 한 내면이 등대와 같은 의미입니다. 변함없는 사랑이 이유 앞선 질문이 내가 왜 노래를 이토록 좋아하는가에 대한 답 자체가 바로 마음 속의 태양이라는 것입니다.
1: 네, 끝곡으로 강영순 선생님이 부르신 내 마음의 태양이라는 노래를 보내드리며 오늘 라디오 이 세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서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프로 편성과 진행의 김정희였습니다. 네, 좋은 시간 되시고 이어지는 프로도 계속해 애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공감 오늘 프로 진행을 맡은 김홍아입니다. 네, 어제는 6월 1일 국제 어린이날이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거리와 공원이 한층 더 밝아졌던 하루였는데요. 어린이는 한 가정의 기쁨이자 나라의 미래라고도 하지요. 네, 어린이 명절의 따뜻한 웃음을 마음에 담고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희망과 행복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네, 오늘의 문화공감 프로는 먼저 24 당대보고 학습보도 100가지 문답 특집 49편 무엇 때문에 고수준 과학기술의 자립자강을 소들로 실현해야 하는가 이 같은 내용으로 보내드린 다음 문화중국형 코너에서는 고승 장자를 소개해드리겠고 라디오로 듣는 세상 코너에서는 고물 속불의 벽화를 보수하는 사람들 이 같은 제목으로 조지파의 이야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박물관 여행 코너에서는 무한 박물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아래 20차 당대보고 학습보도 100가지 문답 특집 코너부터 펼쳐드리겠습니다.
1: 당 20차 대회는 전당과 전국 여러 민족인민들이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 건설하는 새 노종과 두 번째 100년 분투 목표를 향해 진군하는 관건적인 시각에 열린 중요한 대회입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에서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제기한 새 리념과 새 전략, 새 논단을 긴밀히 둘러싸고 100여 개 문제를 통해 보고의 주요 내용과 핵심 요지를 체계적이고 전면적으로 해석했습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보도 100가지 문답에서 자세한 내용 보내드립니다.

0: 실현해야 하는가 이 같은 내용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리용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 습금평 청소기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고수준 과학기술의 자립자강을 서둘러 실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습금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주왕이 현재에 립각하고 미래를 지향하면서 대세를 파악해 위험과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신시대 새 장정의 길에서 당의 역사적 사명이 실현되도록 확보하기 위해 내린 중대한 전략적 선택이며 중국 특색의 자주혁신의 길로 확고부당하게 나아가려는 결심과 자신감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으며 신시대 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해 방향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반드시 과학기술은 제1생산력이고 인재는 제1자원이며 혁신은 제1원동력이라는 것을 견지하여 고수준 과학기술의 자립자강이 우리나라에서 현대화를 건설하는 기초적이고 전략적인 버팀목으로서의 중대한 의의에 대해 깊이 인식해야 합니다. 첫째, 고수준 과학기술의 자립자강을 실현하는 것은 국가의 강성과 민족의 부흥을 실현하기 위한 전략적인 기반입니다. 인류 발전사를 살펴보면 혁신은 시종 한 나라, 한 민족이 발전할 수 있는 무궁무진한 원동력이고 생산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관건적인 요소입니다. 오늘날 지난 100년간 겪어보지 못한 전례 없는 세계적인 대변환의 국면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과학기술의 혁신이 하나의 관건적인 변수입니다. 여러 주요 국가들은 모두 과학기술의 혁신을 국제전략게임의 주요한 전장으로 삼고 있어 과학기술 감제고지를 둘러싼 경쟁이 전례 없이 치열해졌으며 과학기술 혁신이라는 핵심적인 고리를 확

당대회 이래 습금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조항은 과학기술 혁신을 국가 발전 전반의 핵심 위치에 놓고 개혁에 의해 혁신을 추진하고 혁신에 의한 발전을 추진하여 우리나라의 경제실력, 과학기술실력, 종합국력을 새로운 단계로 크게 끌어올렸습니다. 신시대 새 장정의 길에서 시종 자기의 역량에 기초하여 국가와 민족의 발전을 추진해야 하며 고수준 과학기술의 자립자강이 우리나라의 발전 경쟁력과 지속력 강화에 있어서의 결정적 의의를 충분히 인식해야 합니다. 과학기술의 자립자강은 발전 문제인 동시에 생존 문제이기에 고수준 과학기술의 자립자강을 튼튼한 버팀목으로 삼아 민족 부흥의 위협을 지원하는 것은 미래지향적인 필연적인 선택입니다. 둘째, 고수준 과학기술의 자립자강을 실현하는 것은 위험과 도전에 대처하고 국가 리익을 수호하기 위한 필연적인 선택입니다. 현재 국제 환경이 복잡다단하고 세계 경제가 부진하며 글로벌 산업망과 공급망이 재구축되고 있어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이 가시적으로 늘어나고 반글로벌화, 일방주의, 보호주의 사조가 일어나면서 세계는 불안정한 변혁기에 다시 진입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 사태와 우크라이나 위기가 세계에 미친 영향은 우리에게 고수준 과학기술의 자립자강은 중대한 전략적 의의와 전 국면적 의의를 가지고 있음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고수준 과학기술의 자립자강을 실현하는 것은 질 높은 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수요로서 강대한 과학기술을 버팀목으로 삼으면서 품질 변혁, 효율 변혁, 동력 변혁을 통해 현대화 경제체계의 건설을 추진해야 합니다. 고수준 과학기술의 자립자강을 실현하는 것은 인민의 고품질 생활을 실현하기 위한 수요로서 민생과 관련한 과학기술 혁신 성과를 더 많이 창출해내 발전 불균형, 불충분 문제의 해결을 도와주고 아름다운 생활을 바라는 인민의 소망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고수준 과학기술의 자립자강을 실현해야만 새로운 발전 구도를 구축하고 질 높은 발전을 추진하는 데 새로운 성장 공간, 관건적인 주력점, 주요한 지지체계를 제공해 줄 수 있으며 새로운 발전 리념을 실천하는 질 높은 발전이 혁신에 의한 내포형 성장에 더 많이 의거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무엇 때문에 고수준 과학기술의 자립자강을 서둘러 실현해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남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감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 방송국 사이트나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중국행 오늘 이 시간에는 소비의 왕도이자 용의 도시인 장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장자의 도시 역사는 130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장자는 소장 소비 부족의 정시 중심지였습니다. 당시 소비 부족의 도령은 지세가 험준한 산마루에 공전을 짓고 그곳을 왕도로 삼았는데 그 건물이 바로 종산 건물의 시작입니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라싸에 도읍을 두면서 소비 부족은 점차 쇠락의 길을 걷게 되었고 소비의 왕도 장자도 잇따라 몰락했습니다. 세월이 흐른 뒤 장자의 할거에 있던 귀족 다진 파바가 도방을 자처했고 종산에 호화론 경당을 지으면서 제즈라 약칭되다가 발음이 장자로 변해 오늘날까지 그 명칭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장자 고성은 주변 주요 도시를 오가는 교통 요충지에 위치하고 이로부터 물산이 풍부하여 많은 불교 신도와 상인들이 찾았으며 오래전부터 소장에서 명성을 떨쳐왔습니다. 장자의 랜드마크인 백거사는 건축예술과 조각기법, 그림 품격 등에서 한족의 품격을 흡수하는 동시에 네팔과 카슈미르, 인도 등지의 색채도 가미하여 독특한 품격을 형성한 당시 소장예술의 대표작으로 꼽힙니다. 백거사에는 안팎으로 이름난 하얀 탑이 있는데 이 백탑은 소장의 많은 탑 가운데서도 으뜸으로 꼽힙니다. 탑의 단면이 팔각형이라 하여 팔각탑이라고 부르는 이 탑은 높이가 30m에 달하며 아름다우면서도 웅장한 자태를 자랑합니다. 100칸이 넘는 불당을 겹겹으로 쌓아 조성한 이 탑은 사원 안에 탑이 있고 탑 안에 사원이 있는 독특한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불당 내부에는 수많은 불상이 모셔져 있는데 그 숫자가 10만 존을 넘는다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백거탑은 백거사 혹은 10만 불탑이라고도 불립니다. 장자에는 또 완전하게 보존된 귀족 장원인 파라 장원도 명물로 꼽힙니다. 소장에서 가장 잘 보존된 노예조 장원인 파라 장원은 소장 12대 장원의 하나로 선정됐습니다. 파라 가문의 권세가 커지면서 파라 장원의 규모도 날로 확대됐으며 오늘날까지 남아있는 건물들은 3층 구조로 경당과 거실, 침실 등 다양한 공간을 갖추고 있습니다. 내부에는 정교한 조각과 화려한 벽화가 즐비하며 많은 사진과 실물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장자는 소비 부족의 왕도라는 용예 외에도 용의 도시라는 명성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장자 중심 산 정상에는 웅장한 성이 하나 있는데 바로 종산 항룡 유적입니다. 19세기 중반 영국군은 중국 동남 연해 지역에서 침략 전쟁을 일으키는 한편 중국 서남 국경을 통해 소장까지 침략했습니다. 1904년 4월 장자를 점령한 영국군은 소장 침략을 위한 전쟁 준비에 나섰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시갓제 지역의 소장 구민들은 즉시 종산의 유리한 지형을 이용해 반격에 나섰으며 사제 총포와 칼, 활 등을 들고 침략자들과 맞서 싸웠습니다. 항쟁은 8개월 동안 지속됐고 참관 모든 용사들은 탄약과 식량이 바닥나자 벼랑 아래로 몸을 던져 아름다운 소장지대에 눈부시면서도 비장한 용수사시를 남겼습니다. 오늘날

종산납 광장에는 웅장한 장자 종산 이용 기념비가 세워져 한 세기 전 외세 침략에 맞서 목숨을 바쳐 싸운 이용들과 소장 백성들을 기리고 있습니다. 장자 다마절은 500여 년의 역사를 자랑합니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사이응 왕조 시기 장자의 보왕 파바상부는 백성들 속에서 높은 위망을 지니고 있었다고 합니다. 파바상부가 세상을 떠난 뒤 그의 제자들은 해마다 그를 기리는 기념 행사를 열었으며 그것이 바로 다마절의 시작으로 되었습니다. 다마절은 전란으로 인해 한동안 중단됐다가 1408년 파바 상부의 아들 공상 라오파가 장자 보왕의 자리를 이어받은 뒤 다시 회복됐습니다. 공상 라오파는 다마절을 부활시키면서 부친을 위한 제사 의식을 함께 괴불 행사와 굿놀이 등 종교 행사, 씨름과 묵은짐을 메고 달리기 같은 오락 행사도 함께 열었습니다. 1447년에 이르러서는 사격과 초장 연구, 가무 등 다양한 오락 행사까지 추가됐습니다. 오늘날 다마절은 제사 의미보다는 사람들이 모여 체육 경기를 즐기고 노래와 춤을 함께하는 명절 분위기가 더욱 짙습니다. 한홍이 불러드립니다. 히말라야.

0: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그렇지.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1: 그게...

지구를 너무 오래 숨막히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 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간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방송국 사이트나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네, 라디오로 듣는 세상. 오늘 이 시간에는 거물 속굴에서 벽화를 보수하는 사람들, 이 같은 제목으로 두 지파의 이야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매번 거물 속굴에 가까워질 때면 두 지파는 늘 조금 설렌다고 합니다. 고차 시내를 벗어나 돕고 도로를 따라 서북 방향으로 달리다가 다시 서남쪽으로 걷고 휘백색 풍식 지형 사이를 한참 지나갑니다. 그러다 두 산 사이 반달 모양의 골짜기로 접어들면 다림강의 주류인 위간하가 흐르고 있는 오아시스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 길을 그는 수도 없이 오갔습니다. 오월이 되면 백양나무가 푸른 오아시스 속의 산에 바로 거물 석굴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2026년 중앙텔레비전 방송 음력설 야외에서는 무용 비단의 길의 옛 운치가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그 신비로운 총록색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답은 거물 석굴 제38굴의 천궁 기약도에 숨어 있습니다. 이곳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대형 석굴군으로 도낭 막고굴보다도 약 200년 앞서 조성됐습니다. 두 지파가 하는 일은 벽화 복원입니다. 이 일에는 화려한 조명 등도 박수도 심지어 관객도 없습니다. 그는 거물 석굴은 막고굴이나 운강 석굴처럼 첫눈에 강렬한 느낌을 주지 않지만 천천히 들여다보면 굉장히 많은 것들이 담겨있고 무척 매력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처음 거물 속굴 제8굴에 들어갔을 때 그는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예술을 잘 알지 못했지만 시선은 단번에 벽화에 사로잡혔다고 합니다. 오늘날에는 많은 관광객들의 명성을 듣고 이곳을 찾습니다. 마름모 구도 벽화에는 청금속과 요마동, 광물 색상에서 초출한 색채가 여전히 찬란하게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눈에 띄는 곳도 있습니다. 바로 100여 년 전 소방 탐험대가 벽화를 강제로 떼어내어 남긴 칼 자국들입니다. 야만적인 약탈과 세월의 침식 속에서 일부 벽화는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그것은 두 지파에게 평생 지워지지 않는 아쉬움으로 남아있습니다. 거물 속굴에서는 500평방미터가 넘는 벽화가 해외 탐험가들에 의해 약탈됐고 현재 일부는 독일 베를린 아시아예술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석굴 내부에는 벽화를 뜯어낸 흔적들이 아직도 상처처럼 남아있습니다. 2010년 8월 4일은 두 지파가 서북대학 문물보호기술 전공을 졸업하고 처음 거물 석굴을 찾은 날이었습니다. 그의 고향은 산소송 한강 일대입니다. 기숙사 아래층 침대를 쓰던 같은 반 친구 양진은 운남성 대리 출순으로 두 사람은 함께 신강 고차 연구원에 지원했고 나란히 합격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두 총리는 거물 석굴이 어떤 곳인지 앞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될지 거의 아무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지도를 아무리 찾아봐도 거물 조수지만 표시되어 있을 뿐이었습니다. 소안에서 코초까지 직행열차는 없었기에 두 사람은 감속을 거쳐 신강으로 들어갔습니다. 50시간이 넘는 기차 여행 뒤 다시 자동차로 갈아탔고 끝없이 이어지는 황량한 고비 사막을 지나 마지막 고비를 돌았을 때 강과 오아시스가 갑자기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은 생각했던 것만큼 나쁘지는 않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코몰이 도착한 지 두 주도 되지 않아 그들은 근처에 같은 고차 석굴군에 속한 가물 둘라 석굴로 발견됐습니다. 그곳에서 도낭 연구원의 요명 벽화 복원가 리 운하 선생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당시 리 선생님은 78살이었지만 여전히 매일 오르내리며 벽화 복원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리 선생님은 요구가 매우 엄격하셨습니다. 충분한 경험이 쌓이기 전에는 절대 직접 손대지 못하게 했지요. 하지만 매일 한두 시간씩 저와 이야기를 나누며 문물 보호 작업의 경험과 어떤 자세와 방법으로 임해야 하는지를 들려주셨습니다. 그러다 조금씩 도구 사용법과 기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선생님은 눈에 띄지 않는 작은 부분을 가리키며 한번 해보라고 했습니다. 손바닥도 안 되는 벽화였습니다. 도구를 접어들었던 순간 그는 몹시 긴장했지만 작업을 시작하자 어느새 긴장은 잊혀졌습니다. 이제 주지파에게는 그런 서툰 긴장감이 없습니다. 16년 동안 그는 40여 개 동굴의 복원 작업에 참여했고 130여 점, 100평방미터가 넘는 벽화를 복원했습니다. 벽화에는 20가지가 넘는 손상 유형이 있는데 복원사의 일은 의사처럼 망문문조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기갑 현상은 색깔이 들어있는 부분이 들리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먼지를 제거한 뒤 강화 재료를 떨어뜨려 알료층을 부드럽게 하고 특수 도구로 다시 밀착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수술하듯 뒤쪽에 이물질을 제거한 후 벽화를 다시 붙여야 합니다. 벽화 복원에는 하나의 절칙이 있습니다. 벽화를 새 것처럼 되돌리는 것이 아니라 파괴적인 낡음을 제거하고 역사적인 세월의 흔적은 남기는 것입니다. 거물 속굴 역사상 첫 전문 벽화 복원팀이었던 이 젊은 팀은 평균 나이 20대였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거의 회복 불가능해 보이던 동굴들을 조금씩 되살려보냈습니다. 조지파는 모두가 점점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문물 자체의 역사적 예술적 가치는 함부로 바꾸지 않고 벽화가 지닌 역사적 무게감을 유지하며 안정된 상태로 보존하는 것이 그들의 목표였습니다. 초기에 긴급 복원이 치료되었다면 지금 주지파와 동료들이 하는 일은 예방입니다. 그들은 최근 몇 년간 과학연구에 도움하는 힘을 쏟으며 여러 새로운 발견을 이뤄냈습니다.

예를 들어 남아시아 아열대 지역에서 생산되는 곤충 안도 자광을 검출했는데 이 물감은 신강 지역에서는 생산되지 않은 것입니다. 이런 외래 물감은 비단의 길을 따라 교역과 인적 이동을 통해 결국 고물 속을 벽화 속에 남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발견은 늘 조지파에게 새로운 놀라움을 안겨줍니다. 그는 말합니다. 벽화가 무엇으로 만들어졌고 어떻게 제작되었는지를 알게 되면 그것이 어디에 왔고 어떤 이야기를 품고 있는지 궁금해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천년이 넘는 시간 동안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문득 그는 자신이 고대 사람들과 시공간을 넘어 대화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곤 합니다. 이래서 조지파와 양제가 서로 다른 장점을 발휘하며 어려움이 생기면 서로를 경계했습니다. 이후 두 사람 모두 가정을 꾸렸습니다. 조지파와 아내는 어린 시절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습니다. 그녀는 큰 망설임 없이 수안의 직장을 그만두고 코몰로 왔습니다. 몇 년 뒤에는 두 자녀까지 모두 들어와서 함께 생활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가지 않을 때면 가족은 석굴 아래 숙소마당에서 지냈습니다. 수도물이 없어 물은 일주일에 한 번 고차해서 실어 와야 했고 여우와 늑대, 멧돼지가 종종 출몰하기도 했고 황사가 벽처럼 밀려오는 모래 폭풍도 있었습니다. 남들에게는 고된 삶처럼 보였지만 그의 아내는 이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웃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은 딸의 효던 토끼가 우리째 사라졌는데 나중에 발자국을 따라가 보니 늑대의 흔적이 포착됐다고 합니다. 거물 속굴 입구에는 구마라습의 동상이 있습니다. 중국 불교사에서 유명한 번역가였던 그는 번뇌, 고해, 애하, 심전과 같은 단어를 만들어내 사람들은 지금도 그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산속 생활이 길어지면서 조지파는 자신이 새로운 유행과 조금 떨어지고 있다고 솔직히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와 이야기를 하면은 재미없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세 마디 중 두 마디는 벽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저는 벽화와 마주하며 그 안에 몰입하는 시간이 더 좋습니다. 그 속에서 마음의 평온을 얻거든요. 조지파는 자신은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2017년 그는 벗겨진 벽면에서 일부 구차 문자 기호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천년 전 장인들이 벽화를 그릴 때 사용했던 색 배치 기호일 가능성이 컸습니다. 안타깝게도 구차 문자는 이미 오래전에 사라졌기 때문에 이 기호들은 벽화 원형을 복원할 수 있는 암호로 되었습니다. 그는 모든 표식을 조사해 약 20가지 유형을 정리했습니다. 이는 원래 거물 속굴 벽화에 20가지가 넘는 색채가 존재했음을 뜻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색은 대부분 붉은색, 초록색, 파란색, 흰색, 검은색 뿐입니다. 2026년 조지파는 새로운 직책을 맡게 됐습니다. 그는 현재 신강 고차 연구원 디지털과 문헌정보연구소 책임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거물 석굴을 둘러싼 탐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는 이 석굴이 가장 번성했던 시대로 직접 들어가 그 모습을 온몸으로 느껴보고 싶어합니다. 신강에 정착한 지 16년, 그에게 거물 석굴은 어떤 의미일까요? 조지파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름다움에 이끌려 시작했고 내면에 빠져들었으며 탐구에 매혹됐고 끝내 선택에 충실해졌습니다.

0: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0: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1: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0: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1: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0: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1: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0: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 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간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방송국 사이트나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0: 최근에 우리나라는 박물관 사업에서 세인이 주목하는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박물관이 많아지고 문화박람 관련 행사가 다채롭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평균 25만 명당 한 개 박물관을 보유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주말이나 휴가에 박물관을 찾는 것 역시 우리의 일상으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박물관 여행 코너에서 국내의 박물관들을 자세히 소개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1: 네, 박물관 여행 오늘 이 시간에는 무한 박물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무한에는 중국 혁명의 불씨가 타올랐던 현장을 기억하는 특별한 공간, 바로 무한 혁명 박물관이 있습니다. 무한 혁명 박물관은 모창 봉기의 역사적 현장을 기반으로 건립됐습니다. 현재 박물관은 모창 봉기 기념관, 1911 혁명 기념 전시관, 혁명 멸사 전시관 등 여러 전시관으로 구성돼서 혁명사 전체를 체계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시실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모창 봉기의 생생한 현장을 재현한 모형과 자료들입니다. 당시 혁명군이 사용했던 무기, 군부, 전투 계획서와 함께 봉기 당시에 격렬했던 상황이 사진과 기록으로 담겨 있습니다. 총성과 함성이 울렸던 1911년 10월 10일의 순간이 고스란히 되살아납니다. 또 다른 전시실에는 선종산 선생을 비롯한 혁명 지도자들의 활동을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선종산 선생은 비록 직접 모창 봉기를 이끌지는 않았지만 그 사상과 비전이 혁명군을 하나로 묶어내는 정신적 주조로 됐습니다. 전시는 그의 친필 문서와 연설기록 그리고 해외 화교 사유의 지원 자료들이 함께 전시돼서 혁명이 단순히 군사적 사건이 아니라 전민족 운동이었음을 보여줍니다. 무한혁명박물관은 또한 이름없는 혁명열사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봉기와 전투 속에서 희생된 젊은 병사들 그리고 신념 하나로 목숨을 건 지식인과 시민들의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전시관 벽면에 빼곡히 새겨진 이름들은 혁명이 단순히 몇몇 영웅의 업적이 아니라 수많은 평범한 사람들의 피와 희생으로 이루어진 역사임을 말해줍니다. 무한 혁명 박물관은 매년 수많은 학생과 연구자 그리고 국내외 관광객들이 찾는 역사 교육의 장이기도 합니다. 청소년들을 위한 특별 해설 프로그램, 가상 현실을 활용한 전투 현장 체험 등 새로운 전시 기법도 적극적으로 도입되고 있습니다. 역사적 현장을 체험하는 몰입감 있는 전시는 젊은 세대가 혁명의 가치를 더욱 생생히 느낄 수 있게 도와줍니다. 박물관 곳곳에 남아있는 사진, 군부, 일기장에서 우리는 혁명가들의 숨결과 그들의 뜨거운 희망을 느낄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무한 박물관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 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간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방송국 사이트나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네, 음악 속의 시간 여행. 오늘 이 시간에는 텅걸의 대표곡 몽골인과 천당 창작 비화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가수 텅걸은 어릴 적부터 끝없이 펼쳐진 초원에서 자랐습니다. 그는 북경 중앙민족대학에서 정식으로 음악을 공부했지만 무엇보다 그에게 음악의 뿌리는 몽골 초원의 자연 생활이었습니다. 텅걸이 노래는 단순한 가창력을 넘어 초원의 바람과 말발굽 소리, 목총민의 삶과 용어를 담아내며 중국 대중음악계에 독보적인 색채를 입혔습니다. 그의 대표곡 몽골인은 텅걸이 본격적으로 음악계 이름을 날린 출발점이자 내몽골 출신 가수로서의 자부심을 전 세계에 알린 작품입니다. 작곡 과정에서 그는 초원의 전통 선율과 현대 음악을 결합하려고 시도했습니다. 드럼과 기타 등 서양 악기를 활용했지만 멜로디의 뿌리는 전통 몽골 민요였습니다. 가사 속에는 나는 몽골족, 대초원은 나의 고향이라는 자부심이 담겨 있습니다. 이 노래가 발표되었을 때 도시에서 자라난 청년들에게는 낯설면서도 새로운 자연과 유목의 정신을 불러일으켰고 몽골족 청년들에게는 자긍심의 노래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 힘있는 목소리는 마치 초원의 바람처럼 거칠고 동시에 따뜻하게 청중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아래 노래 몽골인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네. 노래 천당 이 곡은 턴거리 음악 인생에서 가장 널리 사랑받는 노래로 초원의 노래에서 벗어나 인간 보편의 사랑과 갈망을 노래한 작품입니다. 원래 그는 몽골 민요와 대자연을 주제로 한 곡들을 주로 불렀지만 천당에서는 보다 서정적이고 초락적인 가사를 담았습니다. 이 곡은 사실 아내를 향한 깊은 사랑과 그리움을 담아 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가사 속의 천당은 사랑하는 이와 함께하는 세상이 곧 라곤이라는 메시지였습니다. 그의 거친 듯 깊이 울려 퍼지는 목소리는 곡의 감정을 극대화했고 수많은 대중이 이 노래에서 감명을 받았습니다. 천당은 발표 직후 전국적으로 히트를 기록하며 보편적 감성과 서정성을 표현할 수 있는 예술가임을 입증했습니다. 아래 노래 천당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의 문화공감 프로를 마칩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열어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성과 진행의 김홍혜였습니다.

시야 호강 아스르 덴드름은 어떡할랑 알았 얼른 지르들 하뚜 차지기 벌가 지르하라 지르하라 호 하릉이기 샷 우지지 배틀란 화이주 관내가 지르 익시르긴 후르다람 보바 주의 도심을 배쓴 샤우진어 원스 닦아 니근 들란 이르바 샤후강인 놈네들 오브득이 다른 올미기 녹을 우스두 들고 보이면 오 우리 뭐야 은우들인 일쓴 와치리기